목소리만으로 가득한 공간을 느꼈습니다. 엠마 커크비의 음성으로 기욤드 마쇼의 보이 보호대 충성을 다하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만드는 사람만이 말도 노래도 참으로 진실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중세 작곡가 기욤드 마쇼의 음악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스웨터 짠 사람, 받는 사람 누가 더 애정을 갖고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뜨개질을 너무 좋아하고 푹 빠져있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딸이 만든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3669 쓰는 분이 어릴 때 아이들 이렇게 뜨개질 이렇게 손으로 뭐 만드는 거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솜씨가 대단한데요. 뭐 아주 꼬물꼬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가정음악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어요.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중이고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보시고 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덥습니다. 강소연님이 덥네요. 오전부터 아를 흡입하네요 하셨어요. 오늘 많이 덥다고 하죠. 아, 진짜 초여름 불볕더위라고까지 표현이 되는데 서울 32도에서 33도까지 대전 광주 31도 대구 30도 이렇게 예보되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으니까 바깥 활동하실 때 선크림 같은 것도 그다음에 물도 좀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 6690 쓰는 분이에요. 날이 더워져서 집 앞 공원 아침 산책이 이제 저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콩으로 FM 실황음악 듣다가 슈베르트가 19살에 작곡했다는 바이올린 선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슈베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A단조 청한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핑 돌 정도라니 또 오늘 아침 새롭게 들어보겠습니다. 6690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시원하게 드시길. 슈베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A단조 도이치번호 385 가운데 1악장입니다. 알레그로 모데라토 원하신 대로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 리카르도 카스타뉴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발렌 소나타 A단조 도이치번호 385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발렌 리카르도 가스타니오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9살에 이런 곡을 슈베르트는 지었군요. 이번엔 6947 쓰는 분입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1악장을 신청합니다. 오선지 위 음표에 마법을 부려 단조를 장조로 표현하는 것 같아 신비로웠고 음색이 귀하고 풍부한 느낌을 받은 곡입니다. 이래서 모차르트 모차르트 하는구나 알게 해준 곡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 신청해 주신 덕분에 누군가가 이래서 모차르트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함께 하겠습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쪽 퀘 550 중에서 1악장 몰토 알레그로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쾌 작품 번호 550 중에서 1악장 몰토 알렉로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의 최애 곡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내가 찾아서 듣는 기쁨보다 이렇게 들려주는 곡 듣는 기쁨이 몇 배 더 크다고 3957 쓰는 분이 아, 이 곡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 역시 등장하셨군요. 4688 안녕하시옵니까? 복수초 다니는 6학년 모범 어린이들입니다. 안녕하시옵니까? 뭐죠? 어린이들의 말투로는 진짜 아, 오늘 선생님이랑 전시회 가는데요. 너무 덥네요. 가는 길에 교양 있는 클래식 듣고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아, 전시회 가요? 어떤 전시회 가요? 복수초등학교가 어디 있는가? 이름이 좀 특별하잖아요. 복수는 나의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충남 금산군에 있는 복수초등학교도 있고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복수초등학교도 있고 아 궁금합니다. 복수초등학교 6학년 모범 어린이들 오늘 전시회 가서 더운데 좀 시원한 것도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오길. 4688 이게 누구 휴대전화로 이렇게 보낸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음료 교환권 석 잔 보내겠습니다. 2153 강아지 송이랑 함께 듣고 있습니다. 어제 알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맥주를 너무 좋아해요. 손님 좀

적당히 왔으면. 아, 그렇죠. 이게 아르바이트여서 힘든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정말 줄 서서 먹는 평냉집을 갔거든요. 줄을 엄청 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고 나오면서 사장님한테 와, 이렇게 손님 많아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정말 0.1초 만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게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송이랑 좀 쉬시죠. 2153 쓰는 분께도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겠습니다. 자, 중대 발표 어제 이어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의미 없이 바쁘기만 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고요한 쉼표를 꿈꿉니다.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시계를 렌터보다 느리게 맞춰보는 시간, 신윤주의 가정음악이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여름날의 초대장을 보냅니다. 오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KBS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지는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플루티스트 조성현의 라이브 연주가 함께할 이번 콘서트에서는 전 세계를 감동시킨 소설이죠. 매기 오페럴의 소설 햄릿의 깊고 아름다운 문장들을 낭독해보려고 합니다. 문학이 건네는 고요한 고백, 음악이 전하는 내밀한 위로가 만나는 마법 같은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책과 음악의 온기를 나눌 10분의 애청자를 콩 스튜디오로 초대합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 게시판을 찾아주세요. 사연 본문의 신청 이유와 함께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성스러운 신청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아침 10시 신윤주의 가정음악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해서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함께 만들어 가시죠. 네,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칼 체르니 플루트과 피아노를 위한 듀오 콘체르탄테 G장조 작품 129 중에서 4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듣겠습니다. 한스 웨르크 베그너의 플루트이고요. 크리스티안의 크래커의 피아노입니다.

칼 체르니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듀오 콘체르탄테 G장조 작품 129 중에서 4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한스 웨르크 베그너의 플룻 크리스티안의 크래커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 미나님이 콩으로 저희 낭독 음악회 중대 발표를 들으시고 그곳에 이상엽 아나운서도 오시나요? 낭독하니까 그분이 자동으로 떠올라서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낭독하면 이상엽 아나운서가 떠오르는데 모시고 싶지만 밤 10시에 당밤 진행자를 오전 10시에 모신다는 게 참 너무 미안한 일이라 그리고 또 지금 한 번도 진행해보지 않은 음악회라 언젠가 저희가 자리를 잡으면 꼭 한번 모시고 싶은 그런 분이기도 하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36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뮤제트입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프랑스 궁정에서는 전원 생활을 동경하는 분위기가 유행이었습니다. 고요한 들판에서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산들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가운데 어디선가 뿔피리 소리 들리며 낮잠 청하고 싶은 이런 전원을 묘사한 음악이 화려하고 호화로운 궁정 생활에 실증난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고요. 이른바 파스토랄레, 목가풍 음악이 사랑받기 시작했어요. 전원을 주제로 한 음악을 쓰면서 음악가들은 이 분위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악기는 뭘까 고민했죠. 궁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악기가 아니라 듣기만 해도 아, 이건 시골이야. 이런 시골의 소박함과 정겨움이 물씬 느껴지는 음색을 가진 악기를 찾기 위해 애쓰다 한 악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기를 세련되게 다듬고 개량해서 춤곡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완성된 춤곡, 궁정 귀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전원풍 음악과 잘 어울렸던 이 악기, 바로 뮤제트였습니다. 뮤제트, 어떤 악기냐. 16세기 혹은 그 이전 프랑스 중남부 오베르뉴와 그 주변 시골 마을에서 목동들이 불던 백파이프의 한 형태였습니다. 한가로운 들판에서 연주되던 이 민속악기는 17세기 이후 궁정으로 유입되면서 개량된 형태로 발전을 했고요. 이 악기를 위해 만들어진 춤곡 또한 악기 이름과 똑같이 뮤제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뮤제트는 악기 이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바로크 시대에 유행한 춤곡 이름이기도 하죠. 춤곡으로서 뮤제트는 우아하고 경쾌한 춤곡인 가보트와 비슷한 유형으로 작곡됐습니다. 보통 가보트 범주에 포함돼서 처음에는 가보트가 나온 이후에 연달아 등장하면서 제2의 가보트 이런 이름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뮤제트가 다른 춤곡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베이스 선율에 있는데요. 원래 백파이프의 일종이었던 악기 뮤제트는

Z는 음을 길게 뚜 하고 연주하는 고유한 소리를 갖고 있었고요. 악기 이런 특성이 음악에도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위제트의 베이스 성부에는 길게 지속되는 음이 등장하죠. 이런 특징을 가진 위제트는 바로크 시대 많은 모음곡에서 볼 수 있는데 바흐의 영국 모음곡 3번에는 제2 가보트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위제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바흐의 또 다른 작품집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음악 수첩에도 유명한 위제트가 등장합니다. 이 곡은 바흐가 쓴 곡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작곡가가 썼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죠.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위제트였습니다. 일단 위제트 악기 소리가 무척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악기 소리 먼저 만나보시죠. 피에르 보리옹 드 셀르루이의 시골풍 브랑르 드 빌라주입니다. 장 크리스토프 마이아르의 위제트 꾸르 연주로 함께하시죠.

시골 장터 느낌 아주 물씬 나네요. 골라 골라 싸다 싸다 뭐 이런 얘기가 한쪽에서 막 들릴 것 같은 이게 바로 뮤제트 소리입니다. 근데 뮤제트 일반 뮤제트보다 좀 높은 음색 궁정형으로 개량된 뮤제트 꿀 소리였어요. 장 크리스토프 마이아르의 연주였고요. 피에르 보르용트 셀르리라는 작곡가의 시골풍 브랑르를 들어보셨습니다. 유행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하다 하다 그렇게 화려한 궁정생활 좀 지겨운데 우리는 전원이 좋아 시골풍 이래서 등장한 악기이기도 하고 또 음악의 한 형태 춤곡 형태의 곡 뮤제트 이번에는 뮤제트 형식의 곡을 두 곡 듣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뮤제트인데요. 영국 무용곡 3번 G단조 중에서 가부트 2라고 표현된 뮤제트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그리고 안나 막달레나 바흐를 위한 음악 수첩 중에서 뮤제트 D장조 이게 다른 작곡가가 썼다는 그런 설도 있어서 이럴 때는 안항번호를 사용합니다. 바흐 안항번호 126, 필립 앙트루몽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곡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영국 모음곡 3번 G단조 가운데 가보트 2. 아, 요런 형식의 곡을 뮤제트라고 한다. 기억해 주세요.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안나 막달레나 바흐를 위한 음악 수첩 중에서 뮤제트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바흐 안항 작품 번호 126, 필립 앙트르몽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07사 쓰는 분이 세상에 재미있고 관심 가질 일이 많아 최근 가정음악에 소홀했던 거 반성하며 문자 보냅니다. 지금부터 11시까지는 어디 안 가고 듣고 있을게요. 아유 참 마음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감사한데 뭐 그렇게 부담을 느끼시면서까지. 근데 그게 좀 뭐랄까 기분 좋은 부담인 것 같아요. 나 요새 좀 소홀했네. 친한 친구 사이에서 내가 얘한테 좀 신경 못 썼네 요런 느낌이신 거죠? 예, 그냥 편안하게 예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007사 쓰는 분. 자, 사베리오 메르카단테 클라리넷 협주곡 E플랫 장조 작품 100일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조 듣겠습니다. 디터 클레커의 클라리넷 프라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사베리우 메르카단테 클라리넷 협주곡 E플랫 장조 작품 101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조 데이트 클레커의 클라리넷 프라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9789 쓰는 분께서 오늘 톡톡 물방울 튀기듯 경쾌한 음악에 덩달아 어깨가 들썩이네요. 아 그렇게 느끼셨다니 큰 기쁨입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로 좀 가다가 2부에는요.

러시아 음악에 흠뻑 좀 빠져보려고 합니다. 글린카, 발라키레프 들어보셨죠? 알라비에브라고는 저는 오늘 처음 만나보는데 아무튼 이런 러시아 음악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인호님이 콩으로 아까 그 복수 초등학교 제가 그렇게 너무나 1차원적으로 복수는 나의 것 뭐 이런 해석을 했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복 많이 받고 장수하시라는 복수 이름 좋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또 배웁니다. 자, 이번 주 가정음악에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338회 정기연주회 애니그마가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아드리앙 페리숑의 지휘로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미완성과 숲속의 밤노래 그리고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정서를 품은 작품들을 모아 한 편의 서사로 풀어낸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5쌍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수께끼 변주곡 가운데 주제와 제일 변주 CAE 이것이 누구냐? 바로 에드워드 엘가의 그녀죠. 캐롤라인 앨리스 엘가 감상하시겠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에드워드 엘가에게 앨리스는 이런 느낌의 분위기로 다가왔나 봅니다. 수수께끼 변주곡 중에서 주제와 제일 변주 CAE 캐롤라인 앨리스 엘가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3분입니다.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음성이었습니다. 영화 추억 The Way We Were 가운데 흐르는 The Way We Were 마빈 해밀시의 곡 로버트 페논이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영화 쉐브르의 우산 중에서 I'll Wait For You 미셸 르그랑의 곡 제시 노만의 음성 존 윌리엄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지동민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8583. 저는 아주 작은 초등학교 담임 교사입니다. 9명 꼬꼬마들 데리고 시외버스 타고 서울로 수학여행 가는 중이에요. 더운 날씨에 시원한 버스 에어컨과 클래식은 극락입니다. 충전 후에 서울 귀경 마음껏 시켜주려고요. 아, 충전 완충하고 내리시길. 오늘 날도 덥고, 네. 서울 오면, 아, 저보다 좀 더 온도가 높게 느껴집니다. 예. 8583 쓰는 선생님, 화이팅! 커피 한잔 보내겠습니다. 5848. 이제 2주만 더 출근하면 출산 휴가 들어가는 32주 예비맘입니다. 출근길 풍경을 올해는 능소화까지밖에 못 보다니 시원섭섭하네요. 어떤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감도 안 오지만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전국의 예비 말띠맘들 화이팅이요. 아이고, 그냥 뭐 닥치면 다 또 척척척 헤쳐나가실 겁니다. 5848 쓰는 분 차로 바꿔서 드실 수 있습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께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어요. 5848 쓰는 분께도 보내고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람스 피아노 4중주 3번 C단조 작품 60 가운데 사막장 안단테 듣죠. 트리오 방더러와 비올리스트 크리스토프 고게가 함께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3번 C단조 작품 60 가운데 3악장 안단테였습니다. 트리오 방더러와 뷸리스트 크리스토프 고게가 함께 했어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22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화요일 아침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오직 한 사람의 음악만 채우고 깊고 진한 감동과 여운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토속적인 음악 요소들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음악을 개척해간 음악가, 민속음악의 세계화라는 가능성을 몸소 보여줬던 러시아 5인조의 멘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미하일 글린카를 좋아하세요?

1842년 12월 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극장에서 미하일 글린카의 새로운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가 초연됐습니다. 글린카가 30대 시절부터 몇 년간 공들여 완성한 이 작품은 푸시킨의 장편 서사시를 원작으로 했는데요. 러시아 특유의 정서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오페라에 흔히 쓰이는 이탈리아어가 아니라 모국어인 러시아어를 가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러시아의 토속적인 리듬과 선율도 포함시켰죠. 그런데 이 낯선 시도가 성악가들에게는 무척 힘들었나 봐요. 게다가 음악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서 성악가들은 충분한 연습을 하지 못한 채 무대에 올랐고요. 작품 속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죠. 청중 역시 이 생소한 음악과 부족한 연기에 등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 초연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서곡만큼은 지금도 독립적으로 연주될 만큼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글린카의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 들어보시죠. 미하일 플라토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KBS 스포츠 중계 시그널 음악이어서 반가운 글린카의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고 미하일 플라티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화요일에는 한 사람의 음악만 깊이 만나봅니다. 오늘은 글린카예요. 글린카를 좋아하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글린카는 1804년 러시아의 부유한 귀족 지주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해서 할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이때 할머니가 들려주던 민요 선율이 훗날 그의 음악의 뿌리가 된 겁니다. 10대 시절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기숙학교에 다니면서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당시 러시아 궁정에서 활동하던 아일랜드 음악가 존 필드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낭만적인 유럽 음악 전통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 글린카는 어떻게 하면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을 선보일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어린 시절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민요 선율에서 해답을 찾게 되죠. 고국의 고유한 정서를 음악에 담아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에 유행하던 러시아 노래를 주제로 피아노 변주곡을 완성했는데요. 주제로 사용된 선율은 알라비에브라는 러시아 음악가의 가곡 나이팅게일이었어요. 러시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한 이 선율에 유럽 기악 음악 양식을 더한 글린카의 작품 나이팅게일 변주곡은 러시아 민족음악을 향해 나아가는 글린카 생애에 아주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럼 원곡과 변주곡을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알라비에브의 나이팅게일,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의 음성, 미하엘 쉔반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글린카가 변주곡으로 재해석한 그 곡입니다. 알라비에브의 나이팅게일 주제에 의한 변주곡, 마리아 그린버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원곡과 변주곡을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아, 이렇게 변화했구나. 알렉산더 알라비에프의 나이팅게일, 소프라노 나탈리 드스의 음성, 미하엘 쉔반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먼저 들으셨고, 글린카가 만든 알라비에브의 나이팅게일 주제에 의한 변주곡 마리아 그린버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나이팅게일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 무척 다가가기도 좋고 익숙한 그런 선율인 것 같습니다. 글린카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실까요?

1840년 글링카는 무척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작곡도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이자 시인인 네스토르 쿠콜니크가 쓴 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이별을 듣고 읽고 깊은 감동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애절하고 잔잔한 슬픔이 느껴지는 구절에 마음이 움직인 글링카는 여기에 담긴 12곡의 시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노래가 바로 10번째 곡 종달새로 이런 가사를 담고 있죠. 하늘과 땅 사이에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지고 더 크게 더 크게 끝없는 물결 속을 흐르네. 들판에서 노래하는 이를 볼 순 없지만 종달새 노래가 들리네. 흘러가라 내 작은 노래여, 누군가는 나를 기억하리. 그리고 남모를 한숨을 내쉬리. 이 가곡 종달새를 완성하고 15년쯤이 지난 후 글링카는 수학을 전공하고 음악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18살의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발라키레프.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든 글링카는 발라키레프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글링카의 지도를 받은 발라키레프, 스승의 뒤를 이어 러시아 민속 음악을 발전시켜 나가는 러시아 5인조의 일원이 됩니다. 1864년 발라키레프는 스승 글링카의 가곡 종달새를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했어요. 발라키레프의 이런 시도는 오래전 글링카가 나이팅게일 변주곡을 작곡했을 때의 모습과도 무척 닮아 있죠. 알라비에브의 음악이 글링카에게로, 또 글링카의 음악이 다시 발라키에프에게로 흘러갑니다. 고급과 음악을 사랑하는 청년들에 의해서 러시아 민속음악은 그렇게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글링카의 종달새를 듣겠습니다. 베이스 세르게이 콥트착, 그리고 마리안 랍샨스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그리고 발라키레프가 편곡한 종달새, 에브게니 키신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에브게니 키스인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글린카의 종달새, 발라키레프의 편곡 버전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원곡 글린카의 종달새, 베이스 세르게이 콥트착의 음성, 피아노의 마리안 랍샨스키였습니다. 글린카의 가곡 푸어포잇, 가난한 시인, 콘트랄토 리나 무크르트찬의 음성, 에브게니 탈리스만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죠.

글린카 가난한 시인 리나 무크르찬의 음성, 예브게니 탈리스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글린카를 중심으로 러시아 음악에 푹 빠져보는 화요일이었네요.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이가 연주한 신연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된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늘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상대와 관련된 정보에 더 집중하게 되고 또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네요. 그래서 평소에는 지나쳤을 발걸음 소리며 상대와 함께 걷던 거리의 풍경, 그 계절의 향기까지도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느끼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느끼는 감각을 깨우는 바로 그 힘, 오늘 음악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세상의 빛깔에 민감한 로맨티스트, 소리에 이야기를 싣는 피아니스트 김송현과 함께하는 6월의 살롱드 피아노, 그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Love Young Rose, 장밋빛 인생이라는 주제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1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는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하시면 이제 곧 펼쳐질 아름다운 프랑스 음악들을 눈으로 보시면서 계신 곳에서 생생하게 가깝게 무엇보다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살롱드 피아노 지금 시작할게요.

0: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의 풍경을 글과 연주로 빚어내는 로맨틱한 감성의 피아니스트 김송현이 6월 살롱드 피아노의 마스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생방송 렉처 콘서트가 열리는 이곳은 보이는 살롱드 피아노. 피아니스트 김송현이 마스터로 함께하는 6월의 살롱드 피아노 그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의 주제는 장밋빛 인생 라비앙 로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라이브 연주에 앞서서 시 한 수로 문을 열까 해요. 김송현의 시 낭송 그리고 그의 피아노 연주로 가브리엘 포레의 시슬리안네 함께 하겠습니다. 김송현의 자작 시 낭송과 피아노 연주를 지금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1: 바다는 모릅니다. 자신이 잊혔는지 기억되는지 세상은 고요한지 소란한지 자기 앞에 선 한 사람의 마음도 묻지 않습니다. 무심합니다. 사람은 눈을 감고 손을 펴입니다. 잘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 들립니다. 그때 그 바다 소리와 같습니다. 그 뒤로 몇 차례 큰 눈이 내렸습니다. 오고 감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룻배에 녹이 슬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변한 적 없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합니다. 일몰을 보러 간 부둣가 저혹한 안개에 가려 붉은 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으치 않고 노저으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송어들은 쉼 없이 헤엄칩니다. 다리 건너 섬 둘레의 불빛들 밤별을 대신합니다. 바다를 서성이는 모든 것 바다가 됩니다. 초연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해집니다.

0: 감사합니다. 포레의 시실리안네, 김송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앞서 또 피아니스트가 직접 쓴 시, 낭송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모두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라이브로 전해드렸고요. 미니 닉님 쓰시는 분께서 어머나 수영님 오늘 제 생일도 아닌데 선물 받으셨다고 고맙습니다 적어주셨어요. 좋아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혜림님 우왕 하트 여러 개 적어주셨고 임소희님께서 송현님 셔츠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시 낭송과 함께 바로 연주하시다니 몰입감이 대단하세요. 김선희님 목소리가 잔잔하니 너무 좋네요. 용유미님 역시 목소리와 시가 잘 어울립니다. 아름다운 시까지 감사합니다. 홍인숙님께서는 수영님 음악 선율이 곧 인니로 출장 떠날 딸내미와의 헤어짐을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위안도 되면서 울컥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아유 뭐 거주하러 떠나시는 것도 아니고 출장으로 따님이 해외 가시는 건데 그래도 마음이 여러 생각이 많으시군요. 오늘 생방송 함께 하시면서 좋은 시간, 위로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박유미님께서는 오늘도 분위기 있는 음악실이 되겠군요. 적어주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6월의 살롱 마스터 피아니스트 김송현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멋지네요. 아니 연주도 연주지만 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직접 쓰신 작품인 거죠.
1: 네. 제가 네. 올해 1월 1일에 시간의 풍경을 주제로 한 앨범 타임스케이프를 발매해서 그때 초대석에도 함께 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 포레의 시실리안들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의 작품 중에 여섯 번째 작품인 6월의 작품으로 수록을 했는데요.
0: 네.
1: 저한테 이 작품은 초여름밤의 아득한 공기와 장마의 시작 그리고 또 짙푸른 바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곡입니다.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시를 써서 함께 수록했는데 여러분께도 함께 나눠보고자 연주에 앞서서 낭송해드렸습니다.
0: 네, 잠시 여의도 콩 스튜디오가 아니라 고요한 바다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송현 씨가 바라보는 바다는 무심했습니까? 전 그 시어가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 바다 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잖아요. 그냥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도 바다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렇기에
0: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1: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불변의 존재이기도
0: 네.
1: 하니까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참 마음을 울리는 시 그리고 그에 꼭 맞는 음악을 첫 곡으로 연주해 주셨습니다.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곡이 참 6월이라는 계절과 잘 어울리네요.
1: 그런가요?
0: 저는 밤과 어울린다고는 늘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KBS 클래식 FM을 가장 처음으로 시작했을 네. 때 밤의 실내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네. 제가 진행자로 입문을 했었는데 그때 코너 음악 중에 이 시실리안네가 있었었고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칠흑 같은 밤의 음악인데 오늘 송현 씨의 설명을 듣고 또 연주를 들으니까 무언가 무덥고 습한 이 계절의 공기와도 잘 어울리는 음악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저도 밤바다를 연상하긴 했습니다.
0: 네.
1: 사실 그 앨범에 제가 사진도 함께 수록을 했었는데 6월 그 시실리안네와 함께 매칭한 사진이 제가 그 앨범 재킷을 8월이긴 하지만 되게 정말 고성의 밤바다에서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말 동특이 전 정말 깜깜한 바다에서 제가
0: 네.
1: 그 불빛 하나 램프 하나 켜지어 있는 그 사진을 제가 찍어가지고 그 시실리안노와 매칭을 했는데
0: 네.
1: 정말 그런 정말 배가 이렇게 밤바다를 나아가는 와중에 등불 하나 켜져 있는 그런 그 정도의 불빛과 그런 흔들림이 녹아있는 곡이 아닌가 싶고요.
0: 네, 네.
1: 곡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0: 네.
1: 사실 이 곡은 19세기 말에 작곡이 됐어요. 네, 이때는 프랑스 음악이 낭만주의에서 인상주의로 넘어가던 그런 변곡 지점이었는데요. 포레가 이 작품을 작곡한 거는 1893년인데 원래는 그의 동료였던 몰리에르의 희곡 서민 귀족의 부수 음악으로 사용될 관현악곡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하지만 공연이 무산되었었어요. 그래서 음악도 함께 묻혔다가 그로부터 5년 뒤에 그 유명한 희곡 펠리아스와 멜리장들을 위한 부수 음악으로 재활용하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폴레가 직접 편곡한 첼로와 피아노 버전이라든지
0: 그렇죠.
1: 또 사실 플루트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그 버전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는 피아노 버전으로 연주를 해드렸어요.
0: 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 폴레가 참 20년 가까울 세월 동안 처음에 관현악으로 시작해서 여러 버전을 쓸 정도로 네. 이 음악에 아주 애정이 깊었던 것 같아요. 작곡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던 음악이었을까요?
1: 그 설명을 위해서 사실 이 작품의 제목에 집중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시실리안느는 바로크 시대부터 전해내려온 춤곡 양식인데요. 느긋한 8분의 6박자 혹은 8분의 12박자 반주 위에 흔들거리는 느낌의 부점 리듬 선율을 얻는 게 특징인데요. 이런 네. 음악은 보통 굉장히 목가적인 분위기를 내는데 아마도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이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연주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0: 뭘까요? 부점 리듬의 목가적인 음악.

0: 너무 예상치 못한 선율이 툭 튀어나왔죠.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네. 노래잖아요. 고요한 밤, 네. 거룩한 밤. 네. 아니 이게 부점 리듬의 시실리안 춤곡이에요?
1: 루트 8분의 6박자에 그게 아기 예수가 어떤 그런 축복 속에서 태어났는지 사실 이 곡을 들으면 너무 느껴지는데
0: 네.
1: 사실 이런 분위기에는 또 향수, 아련함, 또 그리움 같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때가 많은데 실제로 뭐 많은 작곡가들의 시실리안드가 그러한 정서를 담고 있고 볼의 시실리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예, 네. 아 그렇군요. 또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잠깐 들었는데도 너무나 좋네요. 계속해서 들어볼 음악 설명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달라진 또 음악인가요? 어떤가요?
1: 그렇죠. 오늘 주제가 Love and Rose, 장밋빛 인생인데 오늘 전체 다 프랑스 그런 음악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인상주의 작곡가 하면은 드뷔시 혹은 라벨이 대중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작곡가일 텐데요. 제게는 그쵸. 사실 포레가 그보다도 훨씬 더 각별한 작곡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낭만주의와 인상주의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네. 드뷔시와 라벨의 선배 음악가라고도 할 수 있고 그의 음악은 시실리안을 비롯해서 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품들까지 아득한 정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전해져 온 별빛 같은 제가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귀하고 또 소중하게 느끼는 게 슬픔의 정서인데요. 포레의 그거를 들으면 음악들을 들으면 그가 슬픔을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이렇게 투영해 왔고 또 음악에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승화시켰는지를 너무 알 수 있어서 제가 되게 네. 아껴서 오늘은 이 시실리안느와 함께 그의 네. 굉장히 초기 작품인 네.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을 네. 또 바이올리스트 김재원 씨와 함께 연주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밖에도 릴리 블랑제라든지 또 라벤 로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그 작품을 연주해 드릴 예정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나와주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오랜만입니다.
0: 네, 네. 작년 2월에 KBS 음악실 오셨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임용 소식이 또 전해졌었죠. 네. 지금이라도 또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정신없이 바쁘시죠?
2: 네.
0: 어떻게 지내셨어요?
2: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네. 학교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네. 또 부산에서 또 일이 있으시고요.
2: 네. 네. 얼마 전에 6월 4일에는 귀국 독재를 IBK홀에서 했고요.
0: 네.
2: 그때도 이제 프랑스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서 전체 프로그램 다 프렌치 프로그램으로 연주를 했었고
0: 네.
2: 학생들 너무 열심히 잘 따라주는 우리 학생들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곧 종강을 앞두고 있어요.
0: 아유, 네.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정말 역시 그 악장다운 카리스마를 제가 느꼈는데 이번에는 또 뭔가 교수님다운 포스가 전해지네요. 교수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들어볼 음악은 릴리 블랑제의 음악인데 김재원 바이올리니스트가 직접 선곡하셨다고요?
2: 네. 네. 수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런 보석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 곡을 2019년에 제가 일했던 토날레 쥐리 오케스트라에 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진행한 연주 중 하나 에서 제가 솔로로 연주를 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고 좋아서 짧은 곡이긴 하지만 굉장히 깊은 감정과 또 이렇게 겉으로 막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0: 네.
2: 그 내면의 깊은 감정과 또 선율이 너무 아름답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의 주제가 약간 뭐 라비앙 로즈긴 하지만 밤바다에 대한 언급도 하셨잖아요. 저는 이 녹턴을 들으면 밤바다가 생각이 나거든요.
0: 네. 네.
2: 그래서 첫 곡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지금 이 음악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시거나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눈으로 보시면서 느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릴리 블랑제의 녹턴, 김재원의 바이올린,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

0: 와, 이 분위기 어떻게 하면 좋죠? 릴리 블랑제의 녹턴이었습니다. 김재원의 바이올린,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고요. 유튜브에서 판타스틱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 분위기 미쳤다 적어주셨고, 또 4241번 쓰시는 분, 오늘 이 프로그램 처음인데요, 웬 횡재인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김신숙님께서는 슬픔의 정서, 저 역시 귀하게 여기는 감정이고 오히려 즐기는 감성입니다 적어주셨습니다. 2738번 쓰시는 분, 왜 이리 가슴이 절절해지는지요, 이렇게 소감 적어주셨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와 진짜 우아가 나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곡이 있었군요.
1: 너무 공간을 바꿔버리는 힘이 있는 곡이죠.
0: 네. 릴리 블랑제라는 음악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디아 블랑제의
1: 다른 분이죠.
2: 다른 분이고, 여성 작곡가,
0: 여동생.
2: 24세 너무 짧은 생을 마감하신,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작곡가인데요. 이 곡도 10대 때 쓰신 작품이라고 해요.
0: 아,
2: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되게 보물을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저 들으면서 요절한 음악가이기 때문에 막 연약한 게 느껴졌거든요.
1: 영혼이.
0: 네, 정말 깨어질 때 연약한. 그렇지만 이 음악을, 예술을 향한 열정만은 난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의지도 담겨져 있는 듯한 그런 야상곡. 이었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이 분위기를 이어서 어떻게 가시려고? 다음 곡은 또 어떤 음악인가요?
1: 메인 작품을
0: 메인 작품입니까?
1: 4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을 연주해 드릴 텐데요. 제가 너무너무 피아노 전주부터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0: 전주부터 멋지죠. 네. 맞아요.
1: 1870년대 중반에 4는 30을 갓 넘긴 젊은 작곡가였는데요. 당시엔 파리에서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일하면서 작곡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우리가 아는 그런 거장의 위치에 오르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0: 네.
1: 이 무렵 프랑스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 그러다 보니 독일에 맞서서 프랑스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였다고 합니다.
0: 네.
1: 그건 또 음악계도 마찬가지여서 프랑스의 국립음악협회는 독일의 후기 낭만주의 음악에 대항할 프랑스 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0: 예.
1: 폴의 역시 그러한 고민에 동참해서 한창 새로운 영감을 얻고 있던 와중에 이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을 작곡하게 되었는데요. 이 작품은 폴의 삶에서 비교적 행복했던 시기에 작곡된 곡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는 저명한 성악가이자 교육자였던 폴린 비아르도의 딸 마리안 비아르도와 약혼한 상태였으며, 작품 곳곳에 젊은 사랑의 설레임과 그런 낙관적인 정서가 스며 있어요. 그래서 라비안 로스 이런 그런 주제에 어울리기도 하고요.
0: 네.
1: 비록 약혼은 훗날 파혼으로 끝나게 되지만 소나타가 완성될 당시만큼은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장밋빛 환상으로 가득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배경 설명을 들으니 참 도움이 됩니다. 이 곡을 들으면 정말 반짝이는 설렘이 도입부부터 드리워지거든요. 당시 작곡가의 행복한 심경이 담겨져 있기에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이 바이올린 소나타는 포레가 쓴 첫 번째 실내악 작품이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포레는 아름다운 프랑스 가곡들과 또 피아노 소품들로 사랑을 받지만 음악사에서는 또 실내악의 거장으로도 손꼽히는데요. 그 출발점이 된 작품이 바로 이 바이올린 소나타라고 할 수 있어요.
0: 네.
1: 이 작품은 초연 때부터 이례적으로 대성공을 거뒀는데요. 당시 프랑스에서는 실내악이 오페라만큼 인기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과 평론가들은 이 소나타의 신선함과 세련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0: 네.
1: 밝게 노래하는 선율, 또 섬세하게 변화하는 화성, 또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굉장히 동등하게 이렇게 주고받는 구조는 기존 프랑스 작품들과는 다른 새로운 감각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오늘날에도 이 작품은 폴의 초기 걸작이자 이 프랑크로 이어지는 그런 프랑스 바이올린 소나타 계보의 출발점들 중 하나로 평가가 됩니다.
0: 네.
1: 오늘은 1악장과 4악장을 연주해 드릴 건데요. 이 젊은 폴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이 아닌가 싶어요.
0: 네.
1: 제 1악장에는 역동적인 사랑의 감정과 희망이 담긴 서정성이, 또 4악장에는 우아함과 생동감이 가득합니다.
0: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김재원 바이올리니스트께서는 스위스 토날르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프랑스 툴루스 카피톨 오케스트라에서 종신 악장으로 오래 계셨지요. 그러니까 프랑스 음악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늘 접해오셨기 때문에 저 애정이 크실 것 같고 포레 음악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2: 네, 우선 프랑스 오케스트라에 있으면서 이렇게 솔로곡만 주로 연주를 해오던 제가 교향곡, 심포니 그리고 교향시들을 연주를 해보면서 너무나 견해가 넓어지는 기회였고 그 당시에 많은 프랑스 작곡가들을 접하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 프랑스 작곡가들의 곡의 특징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강렬함보다는 굉장히 유려하게 흐르는 선율과 다양한 색채 네. 그리고 질감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레를 애정하는 이유는 제가 유학했던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의 작곡가 교수님이자 오랫동안 학장을 맡으신 분이었대요.
0: 포레가?
2: 네, 포레가.
0: 어, 그렇군요.
2: 포레가 프랑스 음악의 약간 중심이 되어주는 분이 아니었나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네. 네. 포레 제자이죠. 이제 후배라고 해야겠네요. 후배. 그런 부심이 또 있으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음악 이제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해 주세요.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4악장 알레그로 콰지 프레스토 김재원의 바이올린,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가브리엘 푸레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그리고 4악장 알레그로 콰지 프레스토, 김재원의 바이올린,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소감들이 쏟아져 들어왔네요. 나오토베님,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든님, 김재원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에서 깊고 단단한 선율 느껴집니다. 유저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문화의 정점 KBS 클래식 FM이다 말씀해 주셨고, 황혁수님, 음향팀 스플렌디드 적어주셨고, 딸비님, 오늘 촬영도 음향도 정말 좋습니다. 조유리님께서는 김송현님 멋지십니다. 음악에 푹 빠져 시를 쓰고 피아노로 함께하는 예술의 여러 장르를 창의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고 피아노 정말 좋습니다. 이민아님께서는 두 분의 아름다운 선율이 진짜 멋지고 감동 두 배, 기쁨 두 배. 조창현님, 두 분 음반 내고 공연해 주세요.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4241번 쓰시는 분도 저 수신료를 올려야 하나요? 완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깝고 소중한 음악회가 없어요. 정말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진짜 음반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른 시일 내에 콘서트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또 한 번.
1: 저희가 사실 저번 주에 연주를 한번 했었고요.
0: 맞아요.
1: 네, 유아야 대해서 그런 비공식적으로 연주를 했었고요.
0: 예.
1: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게 될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0: 너무나 네. 멋진 조합입니다. 진짜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다양한 질감, 색채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두 분의 이 연주를 들으면서 진짜 당시에 막 화려했던 궁정 문화, 또 19세기 세계의 예술의 중심지였던 네. 파리까지 그런 게 다 담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질감이 다양하구나, 색채가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마저 하게 한 쑥스러운 소감을 나눠보아요. 네, 이제 오늘의 끝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네. 오늘의 주제네요.
1: 네, 이 곡에서 시작되었죠.
0: 네.
1: 1945년 프랑스 상송의 전설 에디트 피아프 가사를 쓰고 발표한 Love in Rose입니다.
0: 네.
1: 직역하면 장밋빛 인생이지요.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 발표된 이 노래는 여전히 상처와 불안이 남아있던 시대에 사랑이 주는 위안과 희망을 노래하며 프랑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세상이 장밋빛으로 물드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 감정을 떠올리며 감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곡이에요.
0: 네.
1: 오늘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버전으로 연주해 드릴 텐데 가사, 원곡 가사를 조금 읽고 연주해 드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원곡 가사를 직접 읽어주십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낭독, 낭송에 좀 자신 있으시죠?
1: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활자가 목소리를 통해 살아날 때 그 생겨나는 고요한 떨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런 시 낭독회라든지 문학 감상회 같은 데를 자주 찾으면서 느낀 것 같아요.
0: 네. 어릴 적부터 그런 곳을 많이 찾으셨군요.
1: 가장 좋아하는 그런 모임 중에 하나입니다.
0: 네네. 김재원 바이올리니스트님, 오늘 아까 시 낭송 들으시면 어떠셨어요, 김성현 씨? 활짝 웃으셔가지고 방금 소감 들으시며.
2: 정말 저보다 훨씬 선배님 같으세요. 저 여유와 긴장이 본인도 될 텐데
0: 그렇죠.
2: 이렇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구절 구절, 한 단어 단어 이렇게 곱게 정성스럽게 말씀하시는
1: 쑥스러운데요.
2: 그 모습에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0: 우리 다 그런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는 살롱 드 피아노, 살롱 마스터 김송현 씨,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 모시고 뜻깊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와 음악이 함께하는 김송현 마스터의 살롱 드 피아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의 마지막 라이브 연주도 노래 가사 시와 함께 할게요. 오늘 끝곡입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가사에 루이기가 곡을 붙인 노래 라비앙 로즈, 장밋빛 인생. 오늘은 김재원의 바이올린, 김송현의 피아노 라이브 연주로 들으실 텐데요. 그에 앞서서 김송현의 가사 낭독을 먼저 듣고 장밋빛 인생 음악을 청해 듣겠습니다.
1: 내 시선을 떨구게 하는 눈길과 그의 입술 위에서 사라진 웃음, 여기에 내가 마음을 바쳐 사랑한 남자의 수정되지 않은 조선어가 있네요. 그가 품 안에 나를 안을 때, 그가 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할 때, 나는 장밋빛의 인상을 보게 돼요. 그가 나에게 평범한 말들을 해도 그건 나에게 특별한 것이 되어요. 그가 내 마음에 들어와 행복의 한 조각이 됐어요. 나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그건 인생에 그가 나를 위해 또 내가 그를 위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나에게 평생의 맹세를 했죠. 그리고 내가 그를 알아보자마자 나는 나의 안에서 뛰고 있는 심장을 느꼈어요.

0: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걸 느끼시며 들으셨죠? 아, 우리 안에 있는 로맨스 세포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네요. 정혜신님께서 라비앙 로즈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네요. 1125번님, 송현님, 재원님 두 분 연주 고맙습니다. 연주회장에서 직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영선님, 두 분의 아름다운 연주 호흡이 장난이 아니네요. 김은희님께서는 송현님 입고 오신 셔츠 컬러도 마치 색바른 장미빛깔처럼 보였어요. 적어주셨는데 의도하셨나요?
1: 의도가 없는 것이었겠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0: 역시. 근데 정말 잘 어울립니다.
1: 고맙습니다.
0: 늘 패셔니스타이시잖아요. 또. 그리고 유튜브에서 VG 닉네임 쓰시는 분이셨나요? 좋은 글을 남겨주셨는데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음악이었는데 오늘 연주를 들으며 음악이 이렇게 깊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연습해서 이화여대 27학번 입학하고 싶습니다. 네, 언젠가 교수님을 직접 뵐 수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뭐 바이올린 전공자, 피아노 전공자, 그 외 여러 악기 전공하는 학생들, 또 그 가정에서 또 방송 늘 청취하고 있으실 텐데 이렇게 기뻐해 주셨네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저도.
0: 네. 오늘 함께 하시니 소감이 어떠셨어요?
2: 너무 좋았어요. 늘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 가족처럼 잘 챙겨주시고 피아니스트 김성현 씨 오늘도 영감 많이 받고 갑니다.
0: 영감을 많이 받으셨다. 이거 너무 좋은 얘기 아니에요?
1: 저도 감사하죠. 네. 굉장히.
0: 김성현 씨의 소감도 궁금하네요.
1: 약간 심적으로 좀 지쳐있는 시기를 조금 보내고 있었어요. 굉장히 연주 스케줄이 타이트하게 잡혀있다 보니까.
0: 맞아요.
1: 근데 또 오늘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특히 방금 라벤로즈를 연주하면서 네. 심장이 정말 사랑으로 갑자기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저도 너무너무 재충전을 하고 가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역시나 항상 이렇게 그 청취자분들, 곳곳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덕분에 또 함께 연주하는 이런 소중한 동료들과 또 뒤에서 도와주시는 이 모든 스태프들, 또 윤수영 아나운서님 덕분에 이렇게 제가 또 음악가로서 하루 또 살아갈 희망과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0: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음악을 듣는 이유거든요.
1: 네.
0: 음악을 하시는 이유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정말 감동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의 계획 궁금하네요. 김재현 씨. 네. 앞으로 또 어떤 일정들 있으신지. 네,
2: 저는 다음 주에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객원 악장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0: 네.
2: 또 여름 동안에는 대관령 국제음악제 그리고 대만 등등의 연주가 계획되어 있고 송현 씨와 함께하는 연주는 제가 8월 마지막 주 금토 그리고 9월 첫째 주 금토 이렇게
0: 네.
2: 총 5회 공연으로 실내악 페스티벌을 부산에서 맡게 되었어요. 음악 감독을 네. 맡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부산을 대표하는 젊은 라이징 스타 연주자들 중에 이제 첼리스트 이강현 씨 그리고 비올리스트 신정환 씨 그리고 우리 피아니스트 김성현 씨가 함께 무대를 만들어 주실 예정이고요.
0: 오.
1: 네. 음악 감독을 새로 맡게 되셔가지고 저를 네.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0: 그러셨군요.
1: 새 출발에서도 함께하게 되어서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0: 부산 심포니에타.
2: 네, 부산 심포니에타는
0: 네네.
2: 페스티벌의 이름은 금정 클래식 위크이고 네. 부산 심포니에타는 폐막 연주에 이제 손여름 피아니스트와 함께
0: 네,
2: 연주가
0: 네.
2: 계획되어 있고
0: 네.
2: 올해 찾아주시는 분들은 뭐 피아니스트 김성현 씨, 손여름 씨 그리고 박종화 교수님, 일리아 라시콥스키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서연 씨,
0: 와,
2: 임동민 씨,
0: 네.
2: 뭐 첼리스트 정우찬 씨 등등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예정입니다.
0: 많은 계획들로 꽉 찬 뜨거운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 분께서 또 함께 하실 연주가 있다니 참 기대가 되네요. 8월 마지막 주 금토

0: 주세요. 아, 김성일 씨 프랑스 레퍼토리도 잘 하시네요. 잘 어울리시네요.
1: 아, 제가 프랑스에서 뭐 공부를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작년에 파리 센 연주를 한번 했었어요. 살레 콜투에서. 근데 네네. 그냥 그 파리라는 도시가 주는 그 낭만은 대체 불가한 것 같아요. 그냥 파리와 같은 도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기회가 된다면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너무 매력적인 도시고요.
0: 아, 그렇군요. 다음 주는 또 우리 어떤 음악을 들어보니까
1: 다음 주에 앞서서 제가 6월 19일과 20일에 연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 아까 낭송해드린 그 음반 시가 실려있는 음반 타임스케이프의 네. 전체 수록곡들을 처음이자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그런 무대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0: 소중하다. 네.
1: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네. 북촌에 있는 아트센터 림이라는 네. 새로운 공간에서 관객분들과 가까이에서 이렇게 네. 음반 전체 수록곡과 또 저희가 첫 회차에 연주했던 슈만의 판타지스틱의 환상곡집 네. 그리고 스크랴빈의 환상곡 이렇게 네. 전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연주드릴 예정이니까 네. 많은 분들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0: 이번 주 금토 네. 북촌 아트센터 림 찾아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짧게 다음 주 예고해 주시면
1: 다음 주 회차는 제가 아직 프로그램을 다 안 짰어요.
0: 네.
1: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큰 주제를 하나 정하자면 사랑일 것 같습니다.
0: 사랑.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성현,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두 분과 함께한 살롱드 피아노 시간이었고 내일 초대석에서는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김규현 듀오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할게요.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여름 과일인 멜론은 그물무늬가 있는 품종과 없는 품종으로 나뉩니다. 그물무늬가 있는 품종인 네트멜론을 고를 때는 얼마나 무늬가 선명하고 촘촘한지를 보고 고르면 되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 그물무늬가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멜론은 자라면서 속이 빠르게 커지는데요. 껍질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멜론은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고 그 흔적이 바로 우리가 보는 그물무늬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네트멜론의 그물무늬는 성장의 흔적이자 상처가 아문 자리인 셈입니다. 그래서 껍질이 매끈한 것보다는 무늬가 촘촘하게 나 있는 멜론이 더욱 상품으로 평가를 받는다죠. 꾸준히 잘 자랐다는 증거니까요. 사람도 살다 보면 마음에 금이 가는 순간들을 겪게 되지만 그 자리를 메우면서 조금씩 더 단단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상처 없이 보낸 시간들보다도 상처를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를 더 꽉 차고 잘 익은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겠죠.

Home on a Field의 As Time Goes By였습니다. 로비 라카토시 양상불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레트 멜론, 즉 그물 무늬가 있는 멜론의 무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봤는데요. 성장에는 상처가 동반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멜론도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도 갈라지고 아물고 갈라지고 아물고 하면서 더 잘 익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름다운 나만의 무늬가 언젠가는 완성이 되겠죠. 오늘도 성장하고 계실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그만큼 더 많이 성장하시는 거라고 믿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생각나는 음악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문자메시지 샵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선물은 저희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2번 준비했습니다. D장조 퀘엘 31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파르토입니다. 엠마누엘 바위의 플루트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2번 D장조 퀄 31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파르토였습니다. 에마누엘 바위의 플루트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었는데요. 이 곡 들으니까 제가 어릴 때 이 곡을 연주하다가 피아노 반주로 연주를 했었는데 앞소절에 왜 쭉 한음으로 연주해야 되는 걸 중간에 놓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조금만 불고 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가 서 있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웃음이 좀 터졌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무대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실수를 티내지 않고 좀 순발력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늘 순발력으로 모든 상황을 막을 수는 없지만 말이죠. 이번에 준비한 곡은 슈베르트의 발린 소나타 2번 A단조 도이치 385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다라토 입니다. 요안나 마르치의 바이올린과 장 안토니에티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드보르작의 슬라브 춤곡 작품 46의 1번이었습니다. 이르지발로 흘라베크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A단조 도이치 385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예술 애호가들, 클래식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 음반이 참 귀하다고 하잖아요. 요한나 마르치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었고요. 장 안토니에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로시니의 현악 소나타 2번인데요. 이 곡은 로시니가 그야말로 10대 때, 한 12살 정도의 정말 어린 나이에 작곡한 작품이에요. 현악 사중주 하면 보통 바이올린 2대, 첼로 그리고 비올라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곡은 특이하게도 비올라 대신에 더블 베이스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당시에 이제 친구들과 연주하려고 이 곡을 작곡했는데 비올라 연주자가 없어서 대신 더블 베이스를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요.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고요. 프란체스코 마나라 그리고 다니엘레 파스콜레티의 바이올린, 마시모 폴리도리의 첼로, 프란체스코 시라구사의 더블 베이스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로시니의 현악 소나타 2번 A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프란체스코 마나라의 바이올린, 다니엘레 파스콜레티, 그리고 마시모 폴리도리의 첼로, 프란체스코 세라구사의 더블 베이스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슈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역시 그의 바르샤바 음악원을 졸업할 때쯤에 작곡한 곡이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이제 딱 들어설 때쯤 완성한 곡이죠. 작품 21번 가운데 오늘은 3악장 마주르카 리듬이 돋보이는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를 준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피아노, 데이비드 짐만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 21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였습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피아노 데이비드 짐머니 지미아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알라미로 잔피에리의 베니스의 카니발 준비했습니다. 잔피에리도 또 훌륭한 클라리네티스트였기 때문에 아주 고난도의 클라리넷 작품을 남긴 것 같은데요. 샤론 카메 클라리넷과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잔피에리의 베니스의 카니발이었습니다. 샤론 카멜 클라리넷과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 마리 로랑생 회고전 초대권 선물로 드립니다. 20세기 초 파리 피카소나 브라크와도 교류했던 마리 로랑생은 당대 유행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화풍을 만들어간 여성 화가입니다.

시에서 마리 로랑스생의 전 생애에 걸친 예술의 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과 파스텔톤의 색채가 특징인 우아하면서도 탐미적인 작품들을 직접 보실 수 있는데요. 마리 로랑스생 회고전에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생클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 뽑아서 초대권 2매씩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슈인의 서머타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뉴욕 하프 앙상블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0: 거쉬인의 썸머타임 뉴욕 하프 앙상블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번 주 선물 현재 서울 삼성동의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마리 로랑생 회고전입니다.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댓글 말고 저희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정오부터 2시까지 함께하는 생생클래식 듣고 계십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1: 아하, 이거구나.

작곡가들 가운데는 책을 깊이 있게 또 다양하게 탐독했던 애서가들이 많습니다. 베를리오즈와 슈만, 또 멘델스존도 그런 음악가들 중 하나인데요. 19세기 독일의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도 빼놓으면 섭섭할 만큼 박식한 애서가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고 또 수집했지만 특히 그가 아꼈던 건 문학, 그 중에서도 시였는데요. 오늘부터 사흘간은 브람스가 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클래식 작품들을 하나씩 다뤄볼까 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오늘 다뤄볼 작품은 헬덜린의 시를 읽고 만든 운명의 노래입니다. 브람스가 프리드리히 헬덜린의 시를 접한 건 그의 나이 30대 중반이었던 1868년의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올덴부르크에 사는 음악가 친구인 알베르트 디트리히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아침 일찍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난 브람스는 친구의 집 서재에서 헬덜린의 서간체 소설인 히페리온을 읽게 됩니다. 친구 디트리히가 쓴 브람스 회고록에는 바로 이날의 일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웃고 담소를 나누기도 하던 브람스가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다같이 바닷가에 앉아 쉬려고 할 때 브람스는 한적한 해변에 홀로 떨어져 앉아서 뭔가를 끄적였다고 하죠. 그게 바로 관현악과 합창이 어우러지는 곳, 운명의 노래의 스케치였던 겁니다. 헬덜린의 시가 어떤 내용이었기에 브람스를 하루 종일 침묵하게 했던 걸까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신들은 평온하게 살지만 인간은 고통 속에 흔들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올림푸스의 신들은 빛과 부드러움, 영원과 고요 속에 있지만 인간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절벽에서 절벽으로 내던져지면서 심연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브람스는 그토록 영감에 사로잡혀 쓰기 시작한 작품을 빨리 완성하지 못하고 3년이 지난 1871년에야 끝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헬덜린은 고통 속에 놓인 인간의 절망까지만 이야기했지만 브람스는 곡을 절망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고민 끝에 브람스가 내놓은 답은 합창이 마무리되고 난 뒤 오케스트라에 후주를 붙이는 거였습니다. 인간 운명의 잔혹함을 묘사한 뒤 다시 천상의 행복을 노래하는 선율로 곡을 마무리한 건데요. 인간의 운명을 절망 속에 두지 않고 희망을 부여하려 했던 브람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헬덜린은 이 시가 담긴 히페리온을 쓴 뒤에 정신착란에 빠져서 깊은 고통 속에서 긴 세월을 보냈다고 하죠. 시인의 비극적 운명과 시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선율로서 인간에게 위안을 주려고 했던 브람스. 그 하루의 침묵과 3년의 고민이 운명의 노래라는 이 한 곡에 담겨 있습니다.

브람스의 운명의 노래 작품 54번 가운데 알레그로와 아다지오 들었습니다. 암브로시안 싱어스의 노래와 볼프강 자발리 씨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요하네스 브람스가 프리드리히 홀덜린의 시를 읽고 만든 작품 운명의 노래 가운데서 들어봤습니다. 독일의 음악학자 요제프 시타르트는 이 곡을 이런 말로 극찬했습니다. 브람스가 이 작품 말고 다른 어떤 곡도 쓰지 않았더라도 이 한 곡만으로도 최고의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 말이 공감이 되시나요? 오늘의 시작으로 브람스가 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들 내일과 내일 모레인 목요일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브람스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기 바랄게요. 애서가였던 브람스의 면모, 그리고 평소에도 브람스를 좋아하셨다면 그의 다양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까라미아 나의 사랑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까라미아 나의 사랑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토스티가 작곡한 마레끼아레였습니다. 원래는 표준어로 하면 마레끼아로가 맞다고 하는데 맑은 바다. 나폴리 깐소네이기 때문에 남부의 그 방언이 들어가서 마레끼아레 맑은 바다라는 곡 함께 하셨고요.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노래로 전해드렸어요. 다음 곡은 BOT의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서 또 그 작품성을 가장 높게 인정받는 곡이죠. 22번 A단주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입니다. 크리스티안 테첼라프의 바이올린과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B.O.D의 발린 협주곡 22번 A단조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였습니다. 크리스티안 테첼라프의 바이올린과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품 13번 비창 들을게요. 그 가운데 1악장 준비했습니다. 그라베 아다지오 디 몰토 에콘 브리오인데요. 도입부에서 정말 귀를 사로잡는 그 예상치 못한 전개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 중에 하나죠. 그 비창이라는 제목은 이제 드물게도 뭐 운명이나 월강은 출판업자에 의해서 정해진 제목이라면 비창은 이제 베토벤 자신이 그랜드 파테티크라는 외모를 남겼다고 해서 비창의 그 느낌을 충분히 원작자의 느낌과 상통하는 그 느낌으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밀 길레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가운데 1악장 그라베 아다지오 디 몰토 에콘 브리오였습니다. 에밀 길레스의 연주로 감상하셨어요. 다음 곡 브루흐의 깐조네 작품 55번입니다. 오늘은 첼로 연주 대신에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의 트럼펫과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조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조명음반 매주 화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교향곡 또는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곡 준비했는데요. 요즘 브루크너의 교향곡 자주 소개해드리죠. 7번 교향곡이 또 빠질 수 없습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2장조 엘리아우 임바리 지휘하는 남소독일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의 2013년 실황 레코딩 약 60분간에 걸쳐서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명인조명 음악 오늘 첫 곡의 주인공은 게라르트 타슈너입니다. 바이올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전설 중에 전설이죠. 후르트 벵글러 밑에 베를린 필의 악장을 지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솔로 활동으로도 유명했는데 거의 코간에 버금가는 날카로운 그런 연주로 심금을 울렸던 전설 중에 전설입니다. 오늘 감상하실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가 남긴 대표적인 유산입니다. 막스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G단조 작품 번호 26, 게라르트 타슈너의 바이올린, 한스 밀러 크라이가 주의하는 남독일 슈투가르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G단조 작품 번호 26, 게라르트 타슈너의 바이올린, 한스 밀러 크라이가 주의하는 슈투트가르트 남독일 방송교향악단의 1954년 모노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무한주 첼로 모음곡 4번 바흐 작품 번호 1010을 비올라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마틴 슈테그너의 비올라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4번 이플레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10 마틴 시데거너의 비올라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주일 마스네의 무이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귀도 리몬다의 바이올린 크리스티나 칸치아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주일 마스네의 무이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귀도 리몬다의 바이올린, 크리스티나 칸치아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4번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브루크너의 교향곡 가운데 하나죠. 그 내용면에서 선율미도 있고요. 또 브루크너 작품 특유의 그런 중후함, 이런 것들도 함께 하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선 4번보다 더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극이나 또는 뭐 영화음악에도 자주 사용되는 그런 악장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 악장 같은 경우에 그렇죠. 기억을 떠올려 보면 20년이 넘었네요. 벌써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순신 장군이 고뇌할 때 나오는 음악이 바로 7번 교향곡의 이 악장 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교향곡인데요. 역시 판본이 많기로 유명한데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고요. 대체로 브루크너 전문 지휘자들이 연주를 하면서 특히 오이겐 요쿰의 지휘로 정평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아우 임발 빼놓을 수가 없죠. 임발하면 지금 엄청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형인 그런 지휘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 내한 공연에서 좋은 연주 들려줬는데요.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2장초 엘리아우 임바리 주의하는 남서독일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의 2013년 실황 레코딩이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음악의 오가가 되기 위해서 접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말러 브루크너인데요. 여기서 걸림돌이 되죠. 너무 긴 교향곡들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사실이 그렇고요. 하지만 그 교향곡 번, 순번대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브루크너 같은 경우에는 7번과 4번, 그리고 8번과 9번 이런 순서로 다가가시면 보다 손쉽게 그 실체를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명인조명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의 말입니다. 청춘은 햇볕과 사랑으로 차 있습니다. 청춘은 행복합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을 잃게 되면 위안 없는 노년과 몰락, 그리고 불행이 시작됩니다. 카프카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을 청춘과 노년을 가르는 기준으로 봤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노년이 모든 행복의 가능성을 몰아내는 건가요? 이 질문에 카프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 노년을 몰아냅니다. 카프카의 말대로라면 젊음을 유지하는 길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겠죠. 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데이빗 호크니도 그랬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짜릿하며 신비로운 곳으로 바라본다면 당신은 언제나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쩌면 모든 것의 아름다움이 있으나 모두가 보지는 못하는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미국의 현대 작곡가예요. 피터 울프의 비타미아, 나의 삶이었습니다. 삶과 사랑에 대한 찬사를 담은 노래였어요. 테너 빈첸초 라스콜라. 이 가수의 목소리를 논알에서 듣게 되다니 정말 반가운데요. 클립 리차드의 하모니로 함께 화요일 노래의 날개비의 문 열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짜릿하며 신비로운 곳으로 바라본다면 당신은 언제나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거다. 이 날마다 아름다움을 들으시는 우리 논알 가족 여러분은 진짜 찐 젊은이들이신데요. 그죠? 최희룡님, 어쩐지 안 늙더라니 이유를 알았네요. 젊은이 최희룡님. 임한옥님, 곰돌이 푸도 그랬죠.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고요. 아, 진짜 우리 곰돌이 푸는 명언가예요. 그죠? 저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입니다. 곰돌이 푸. 그래서 사실 저희 메일 아이디가 푸예요. 아, 신준식님,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해운대에서 아주 유명한 옛날 빙수 한 그릇 사와서 더위를 식히면서 노나를 즐기고 계시다고. 보내드릴 수도 없고 아쉽네요 하셨는데 지금 약 올리시는 거죠. 아, 신준식님이 시원하게 행복하시다니 저도 좋습니다. 7138 쓰시는 분께서 창을 열어 하얀 구름을 예쁜 눈으로 바라보면서 노날과 함께 깨고 계시다고. 다음 곡이 구름이 등장하는데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리치니오 레피체,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이자 신부입니다. 옴브라 디누베,

구름의 그림자. 이 삶의 고통과 근심을 구름에 비유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노래입니다. 구름의 그림자여 날 어둡게 하지 마오. 인생의 아름다움을 내게서 가리지 마오. 날아가거라 구름이여 내게서 아주 멀리. 나의 이 알 수 없는 고통이 사라지기를.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그의 음성입니다.

20세기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정확히 말하면 나폴레타나였어요. 20세기 나폴리 출신의 작곡가 에르네스토 달리아 페리의 바시오네 열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나간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녀를 생각하고 느끼고 꿈꾼다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이탈리아 노래 리치니오 레피체의 구름의 그림자였습니다.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가 불렀습니다. 홍인수님께서 첫 곡의 마음을 빼앗기고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이 구름의 그림자는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18세기 고전주의 시대 작곡가 요제프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계, 여름 중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오라토리오 하면 이 대개 천사의 입을 빌려서 신을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하이든은 평범한 농부의 시각을 통해서 그들의 소박한 생활로 신을 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크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앞서가는 작곡가였죠. 요제프 하이든. 이 여름 중에서 농부의 딸 한네의 레치타티보 Willkommen jetzt, o dunkler Hain 환영하노라 그늘진 숲이여 이어서 한네의 아리아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Welche Labung für die Zinna 이토록 신선한 공기가 이 농촌의 평화로운 여름 풍경과 자연의 생명력을 생생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보니 존 엘리어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입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4개 여름 중에서 농부의 딸 한네의 레치타티보 환영하노라 그늘진 숲이요. 이어서 그녀의 아리아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이토록 신선한 공기가.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가 불렀고요.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데이비드 호크니의 명언을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서현숙님께서 그 데이빗 호크니 그림 속 수영장으로 펑덩 들어가고 싶은 날씨라고. 진짜요. 아, 그의 그림 정말 그 색감이 산뜻하고 또 시원하죠. 다음에 준비한 곡 좀 그 호크니의 그림 속 색깔과 잘 어울리는 하늘을 노래한 이국적인 노래입니다. 잠시 로고 들으시고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작품을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플라비우 벤투리니가 편곡했습니다. 그의 건반 협주곡 중 아리오서 선율을 편곡해서 이렇게 멋들어진 노래를 탄생시켰네요. 김은경님께서 편곡으로도 너무 멋진 바흐곡이라고 하셨고 세우지 쌍뚜 아마루, 쌍뚜 아마루의 하늘이란 뜻입니다. 최병조님은 바흐곡이라길래 어떤 작품인가 했네요 하셨는데 이 My Heart Wants to Beat Only for You 이런 영어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가사도 아주 근사해요. 하늘을 바라봐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거대한 저 우주에서 수없이 많은 별들이 속삭이고 있죠. 이 거대한 우주와도 같은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네요. 하나의 별이 영원토록 속삭일 단 한마디, 그댈 사랑한다는 말. 플라비우 벤투리니가 직접 불렀고요. 또 브라질의 국민 가수로 일컬어지는 카에타누 벨로주의 하모니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음성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아돌프 아당의 오페라 비올레트의 꼭두각시들 중에서 라 샹송 디 까나히, 까나리의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새해 지저귐을 노래한 경쾌한 아리아인데 새해 지저귐

하니까 소프라노 조수미 씨 음성과 정말 잘 어울리겠다 짐작이 되시죠.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19세기 프랑스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프랑수아 바쟁의 바틀랭 선생 중에서 로망스였어요. 주 망서브 당신을 생각합니다. 로망스답게 아주 로맨틱한 가사의 노래입니다. 눈을 뜰 때부터 꿈속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이를 생각한다는 그 설레는 고백. 하지만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까지 담은 아리아였어요.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베르트랑드 빌리가 지휘하는 쿠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아돌프 아당의 오페라였죠. 비올레드의 꼭두각시들 중에서 까나리의 노래. 소프라노 조수미가 불렀고요. 레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뮤지컬 넘버 들어보시죠. 리차드 코치한테의 노틀담 드 파리 중에서 레땅 드 카티드랄, 대성당들의 시대 골랐습니다. 오늘은 조시 그로번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리차드 코치안테의 뮤지컬 노틀담 드 파리 중에서 대성당들의 시대였습니다. 조시 그러반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8445 쓰시는 분.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기획한 까메라타 짤즈부르크와 임선의 소프라노와의 공연에서 이 공연을 보신 후에 오페라와 가곡이 좋아지셨대요. 앵콜곡으로 우리 이거 많이 들려드리는데 아벤튼 빈등 저녁의 상념을 앵콜곡으로 연주했다고 그랬군요. 모차르트의 아리아 신청하셨는데 조만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 감사한데요. 덕분에 우리 8445 쓰시는 분께서 오페라와 가곡이 좋아지셔서 또 이렇게 논아래 자주 들러주실 거죠? 클래식 천일 영화로 이어집니다.

18세기 오페라 시대에는 한 극장에서 올린 오페라를 다른 도시, 다른 극장에서 다시 공연할 때마다 작품을 선보는 일이 흔했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재공연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상황과 다른 합창단, 또 가수들의 요구에 맞춰서 작품을 각색해야 했죠. 당시 합법적이고 자연스러운 관행 가운데 하나가 뛰어난 가수를 위해 맞춤 제작된 새로운 아리아를 기존 작품에 끼워 넣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오페라에 나중에 끼워 넣은 아리아들을 독일어로 아인락의 아리엔이라고 불렀는데요. 삽입 아리아들이란 뜻이죠. 원래 악보엔 없지만 특정 가수나 극장 사정에 맞춰서 후에 추가되거나 교체된 삽입 아리아들. 예술작품의 통일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서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이지만 새로운 도시에 옛 오페라를 가져와서 공연하거나 작곡가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상황에서 그 지역에 사는 작곡가들이 자연스럽게 떠맡아야만 되는 일이었죠. 1786년 1월 빈에서 초연된 비센테 마르틴 이 솔레르의 오페라 마음씨 좋은 괴팍한 노인 또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 작품이 3년 뒤 1789년 같은 도시 빈에서 재공연될 때 극장은 새로 입단한 소프라노 루이즈 빌레브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두 곡의 새로운 아리아가 필요해집니다. 당시 빈에서 삽입 아리아 작곡 의뢰를 가장 자주 받고 있던 인물이 바로 모차르트였는데요. 1789년, 그러니까 33살의 모차르트는 여전히 빈을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였지만 궁정과 시민사회의 각종 위촉과 자선 연주회, 또 극장이 요구하는 작품들을 빠르게 써내야 하는 뭐 예술적, 경제적으로 복잡한 시기에 놓여 있었죠. 한편 이 작품의 원 작곡가인 솔레르는 이미 러시아 궁정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당대 유명한 선배 작곡가였던 솔레르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그리고 루이지 빌레브가 맡은 마담 루칠라 역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재상연을 준비하던 빈 브루크 극장은 모차르트에게 두 개의 삽입 아리아를 의뢰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빌레브는 이듬해 모차르트 오페라 꼬지판 두떼에서 도라벨라 역의 초연 가수로도 이름을 남기게 되죠. 모차르트가 그녀를 위해 작곡한 삽입 아리아는 쾌일번호 582와 583 두 곡. 이 모두 마음씨 좋은 괴팍한 노인에서 마담 루치아가 1막과 2막에서 각각 부르는 노래로 지금은 원작 오페라에서 분리돼서 콘서트 아리아로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 두 곡의 삽입 아리아로 모차르트는 지금은 무명이지만 당시 유럽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던 국제적인 작곡가이자 2년 선배였던 솔레르의 오페라 무대 한가운데서 말 그대로 자신만의 인장을 찍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한 음악적 개성을 남기게 되죠. 특히 1막에 들어간 삽입 아리아, 빌레브가 맡은 루칠라 역을 선명하고도 확실하게 완벽하게 부각시킨 아리아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콘서트용 아리아로 불리는 쾌일번호 582. 남편의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해하는 루칠라의 아리아. 누가 알까요? 누가 알까요? 그것이 뭔지 누가 알까요? 기싸 기싸 꾸알시아입니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삽입 아리아 퀘일번호 582. 누가 알까요? 그것이 뭔지 누가 알까요?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 제르지 피셔가 지휘하는 빈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퀘일번호 583 삽입 아리아도 궁금하시죠?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나는 갑니다. 그러나 어디로? 오 신이시여. 소프라노 에디트 마티스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결정하기 힘들 때 검은 구두를 신고, 자꾸 아파오면 붉은 구두를 신고 아버지 집으로 간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면 흰 구두를 신고 거리로 나선다. 나는 아직도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다. 안정욱 시인의 붉은 구두를 신고 어디로 갈까요? 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이 시에서 나는 때에 따라 다른 색깔 구두를 신는다고 하네요. 그 색깔은 남들이 모르는 내 마음을 드러내거나 치유하는 방법인 것이겠죠. 그런데 정작 지금 신고 있는 건 찢어진 운동화라고 했습니다. 그 운동화는 어떤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지금 나는 어떤 신을 신고 있는지 내 발과 내 마음을 내려다봅니다. 마음은 또 어떤 색깔 구두를 신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정겨운 작곡 숲속의 빨간 구두, 해금살롱의 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정겨운 작곡 숲속의 빨간 구두, 해금살롱의 연주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안정옥 시인의 붉은 구두를 신고 어디로 갈까요? 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그날 그날의 기분과 상태에 따라 다른 색깔 구두를 신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어떤 구두를 신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색깔마다 어떤 기분, 어떤 마음을 담아 놓으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여러분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오늘 혹시 무채색의 화요일이라면 이 곡은 어떨런지요? 이병옥 작곡의 빛깔 수놓기 이어드립니다. 해금실내악단 이현의 농연주입니다.

정미나 작곡 기억의 행성, 정미나의 25인 가요금과 서영도의 베이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병욱 작곡 빛깔 수놓기 함께 하셨어요. 이 곡은 해금실내악단 이현의 농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리죠.

0: 온 세상 통틀어 유독 여기에만 있는 것은 산모가 미역국 끓여 먹는 풍속. 의원들 처방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재가가 쓴 시 한 부분입니다. 어째서 우리나라에서만 산모가 미역을 먹는지 그 유래를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박재가, 우리는 그를 실학자 그리고 북학파라는 말과 함께 기억하죠. 그런데 그는 또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은 시 가운데는 서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물의 이치를 설명하려는 작품도 있습니다. 미역에 관한 시 좀 더 읽어볼까요? 옛날 한 어부가 고래에게 삼켜져 뱃속에 들어갔는데 칼로 고래 배를 찔렀더니 고래가 급히 미역을 삼켰고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어부는 보았지. 고래가 토해내어 어부는 무사히 나오고 아내가 임신하여 몸을 풀게 됐는데 미역을 먹게 하니 효과가 있었네. 이제 해산 후에 귀천 가리지 않고 이것을 먹으며 20여일 지낸다네. 오늘날 알려진 이야기로는 한 어부가 고래가 해산 후에 미역을 먹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래에게 삼켜진 어부가 고래의 뱃속에서 미역을 먹고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박재가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납득이 되게끔 전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물의 이치는 궁구하기 어렵다네. 시를 쓰면서도 사물의 이치를 따지고 탐구를 이어가려 했던 실학자 박재가의 면모를 볼 수 있네요.
1: 하들아 연애 연보 받기만 잘하면 의여받을 호구만 난다 의여받을 의여받으라 입이 역을 의여받으라 다도 나키여 의여받으라 의여받으라 받기만 잘하면 의여받으 피기는 잘한다 의여받으라 인자는 배가 의여받으라 다 개강구나 의여받으라 의여받으라 의여받으라 이제 그리 갖고는 이제 어제 네. 이제 한 배를 싣고 미역을 네. 한 배 싣고 익사 네. 익사 건방하여 주라 그리여 저쪄 그리여 어서 가자 우리야 고향을 어서나 가서 이미 역을 전이 풉서 나눠서 넣자 어이여 받아라 익사 당당고 저쪄 그리여 한바탕만 올려놓으면 고향 케미를 다도 나간다 앞은 점점 가까워지고 뒤선 점점 멀어진다 저짜그리야 어이야 뭐라 저 이제 다 좋았네.
0: 오늘 천년의 향기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제록된 신안 미역 따는 소리 윤정님 어르신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떠나는 배 준비했는데요. 반소리 심청가의 인당수 뱃노래 대목을 개작해서 1988년 서울올림픽 폐회식에서 선보인 곡입니다. 김소희 일행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떠나는 배 듣고 왔습니다. 88년 88 서울올림픽 폐회식 공식 음악 자료로 들려드렸어요. 김소희 일행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화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박범은 작곡 춤을 위한 나나니 함께하시죠. 김영임의 노래, 박범은이 지휘하는 국립국악관악단의 연주입니다.

박범은 작곡 춤을 위한 나나니. 김영임의 노래, 박범은이 지휘하는 국립국악관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른 휴가. 제가 머문 곳은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낮 동안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좋지 않은 소식들. 괴로운 마음에 그날 저는 유난히 먼 산책길을 돌아야 했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인 할머니는 어서 씻고 저녁 먹어 라고 말하셨고, 저는 머뭇거리며 저녁 생각이 없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 할머니는 저녁은 저녁밥 먹으라고 있는 거야 라고 다시 말하셨고요. 별것 아닌 할머니의 이 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녁은 저녁밥 먹으라고 있는 것이지 너처럼 괴로워하고 후회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말로도 바뀌어 들렸으니까요. 박준 시인의 계절 산문이라는 책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휴가를 보내는 곳까지 따라온 좋지 않은 소식에 마음이 어지러워 긴 산책을 하고 저녁도 안 먹으려 했던 글쓴이 그에게 민박집 주인 할머니는 말했다고 하네요. 저녁은 저녁밥 먹으라고 있는 거야. 어쩌면 주인 할머니는 눈치를 채셨는지도 모릅니다. 평소보다 긴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밥을 먹지 않겠다는 젊은 손님. 그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셨던 것이겠죠. 아침 저녁이라는 우리말은 그대로 아침밥, 저녁밥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아침 저녁은 밥 챙겨 먹으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마음이 힘들어도 때가 되면 밥은 챙겨 먹으라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왔다고 어른들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김종영 작사, 안진현 작곡, 황호준 편곡, 밥 한 그릇. 이만슬의 노래로 오늘 끝곡 전해드렸습니다. 음력 5월이네요. 농가 월령가에서는 음력

이 상호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옛 노래처럼 음력 5월 우리의 이 계절도 흥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저녁 보내시고요. FM 풍요마을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0: 최정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90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는 축구 선수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심장을 장착한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의 뛰어난 스피드에 감탄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에 환호하면서 아, 저건 선수들이 꽃피는 순간이지 전율이일기도 하지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르는 걸 보면서 역설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얼마나 위험한가 하고

앞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도 있고 철심 없는 스테플러도 있는 세상. 모두가 상대방의 골문을 향해 달려갈 때 혼자 남은 골키퍼처럼 또 다른 시선으로 일상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첫 곡은 우노였어요. 아르헨티나 탱고를 대표하는 곡 가운데 하나죠. 이 곡을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탱고 가수 마리아 그라니아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피아솔라의 리베르탱고였죠. 이 곡을 오늘은 일본의 4중주단 더 첼로 어쿠스틱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퍼커션으로 구성된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4160번 쓰시는 분, 모두가 골대를 향해 달려갈 때 혼자 남은 골키퍼의 시각. 와, 새음 오프닝 들으며 오늘도 감탄합니다. 매일 근사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박봉영 씨,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멘트에 눈물이 나네요. 라고 하셨어요. 요즘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나 싶네요. 음악이 두 시간 동안 좀 마음을 다독여 드렸으면 좋겠네요. 박봉영 씨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동유럽의 아주 작은 나라 몰도바 출신으로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집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 연주, 그의 곡 가운데 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몰도바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에렙 쉘쇼샤님이었어요. 장미꽃 핀 밤, 장미향 가득한 밤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에게는 밤의 장미라고 소개됐죠. 히브리어로 노래하는 사랑 노래,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도 많이 불리는 노래라고 하죠. 에렙 쉘쇼샤님을 오늘은 호주 출신의 포크 가수인 줄리 레비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곡을 줄리 레비와 또 누굽니까? 자메이카 출신의 가수 해리 벨라폰테의 노래로 가장 많이 전해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 연주, 그가 작곡하고 연주한 몰도바,

자신의 조국을, 고향을 의미하는 곡이었죠. 이동근 씨, 낮에 업무로 이동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차에 내려서 20분 정도 상담 후에 차를 탔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그냥 아메리카노로 변했더군요. 무서운 여름 날씨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요즘 바깥에 조금만 세워두어도 차가 엄청 뜨거워지죠. 4696번 쓰시는 분, 아침에 출근하면서 항상 사무실에 팀장님이 전날 재방송을 틀어주셨는데 실시간은 처음 들어봐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게 직원분들과 함께 나누시네요. 세상의 모든 음악을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박혜숙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6월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것도 6월. 아들을 낳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감동에 휩싸여 잠 못 이룬 것도 6월. 딸이 결혼하며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선물해 준 것도 6월. 설렘과 기쁨이 가득한 달 6월. 6월 16일은 아들 나경이의 생일입니다. 독일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아들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산들바람처럼 싱그러운 마음으로 사연을 띄웁니다. 라고 하시면서 축하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아드님 나경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청하신 곡 가운데 이 곡 전해드리죠. 조르바의 춤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미키스 데오도라키스가 작곡한 영화 음악이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원작을 마이클 카코야니스 감독, 또 안소니 퀸과 알란 베이츠 주연의 영화로 만들었죠. 그리스인 조르바, 1964년 영화에서 조르바의 춤이라는 곡을 미키스 데오도라키스가 썼죠. 이 곡을 오늘은 그리스의 부주키 연주자인 디미트리스 크리스토둘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껌씨껌싸라는 제목의 샹송이었어요. 자즈의 노래였는데요. 프랑스의 가수 그 단단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게 에디트 피아프와 많이 닮았다고 얘기를 듣죠. 자즈의 노래 가운데 껌씨껌싸, 쥐쑤이 껌씨, 쥐쑤이 껌싸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래, 나는 저래 뭐 이렇게 노래하는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조르바 댄스, 조르바의 춤,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의 테마곡이죠. 미키스 데오도라키스가 작곡한 이 곡을 오늘은 디미트리스 크리스토둘루의 부스키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연주자는 작곡가인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와 작업을 많이 한 부스키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9472번 쓰시는 분, 조르바의 춤은 이상하게도 들을 때마다 몸을 움직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는 곡입니다. 버스 아닌데 춤을 추고 싶은 퇴근길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저도 이 곡 들으니까 얼마 전에 봤던 한 드라마에서 바닷가에서 이 조르바의 춤을 단체로 추던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2981번 쓰시는 분, 저도 오늘 생일인데 기념하려고 새음에 사연 처음 올려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최기호 씨께서 정하신 곡 이어서 전해드리죠. 혼자서 이른 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좋아하는 가수들의 공연도 보고자 갑니다. 마침 에로스 라마조티가 로마에서 월드투어를 해서 6월 16일 저녁에는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멋진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피우 벨라 꼬사 이 노래 6월 16일에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벌써 떠나신 걸까요? 지금 이 공연을 보려고 대기 중이신 건 아닌지 네 싶네요. 네. 에로스 라마조티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그의 목소리는 뭐라고 참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구슬 같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참 네, 약간 금속성의 구슬 같기도 하고 네, 에로스 라마조티의 목소리로 비우 벨라 코사 전해드립니다.

에로스 라마조티가 가사를 쓰고 노래한 곡인데요. più bella cosa,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직역하면 그렇죠.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라고 노래했습니다. 니잠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 보내셨네요. 오, 이탈리아 음악으로 세계를 한 바퀴 도네요 라고 사연 주신 분 약간 부러워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책 선물입니다. 독자의 감각을 깨우는 책을 슬로건으로 예술 문화 분야의 다양한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클로브에 두 권의 신간을 묶어서 아주 풍성하게 마련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이 책 두 권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클래식 음악을 쉽고 편하게 소개해온 음악작가 김태용의 신간 영화관에서 듣는 클래식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다룬 최신 영화 타르, 세계를 뒤흔들었던 OTT 드라마 오징어 게임부터 영화 원더우먼, 더 배트맨, 블랙미러 같은 액션 영화까지 영화에서 특별한 장면을 만들었던 클래식 음악들을 찾아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징까지 설명해 줍니다. 30편의 작품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클래식을 찾아들을 수 있는 책, 영화관에서 듣는 클래식을 애청자 10분께 드리고요. 이 책과 함께 고전 미술도 즐길 수 있는 책을 한 권 더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국가 공인 가이드로 활동해온 작가 이혜준의 신간 화가들의 미술관입니다. 모네, 듀샹, 피카소와 같이 세상을 바꾼 거장들도 미술관에서의 배움을 통해서 성장했겠죠. 이들은 루브르 박물관의 어떤 작품에서 멈춰섰을까요? 시대를 초월해 영감을 주고받은 선후배 예술가들의 작품을 나란히 놓고 감상해보는 흥미로운 감상법을 제시하는 책, 화가들의 미술관도 애청자 10분께 드립니다. 요즘 영상 작품에서 클래식 음악을 발견하는 책과 루브르 박물관의 고전 미술에서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읽는 책, 이 두 권을 묶어서 즐기실 수 있는 선물을 우리 애청자 10분께만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진심이 담긴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10분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께 책 두 권씩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장조 작품 번호 24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이 곡 미도리의 바이올린 장 이브 디보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위대한 재즈 뮤지션 루이 암스트롱이 살았던 뉴욕 퀸즈의 집은 지금 그의 기념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는 고풍스러운 리일 녹음기가 전시되어 있고 650개가 넘는 녹음 테이프가 마치 책장의 책처럼 꽂혀 있습니다. 그 많은 녹음 테이프는 루이 암스트롱이 직접 녹음한 것들이죠. 그가 살았던 시대를 담은 소리로 만든 책이자 그의 자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50년대에 가정용 릴 녹음기가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루이 암스트롱은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대기실에서 친구들과 나눈 농담, 거리의 소음, 그리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보던 낯선 도시 호텔의 순간, 라디오 인터뷰, 문득 떠오르는 생각, 심지어 TV로 야구 경기를 보며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모두 테이프에 담았다고 하죠. 루이 암스트롱이 아내와 나눈 대화가 담긴 테이프들도 많은데 그 중에는 그의 아내가 제발 그 녹음기 좀 끄면 안 되냐고 말하는 대목도 들어 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왜 그토록 소리를 모으는 데 집중했을까요? 그는 후세를 위해서라고 대답했다죠. 글로는 남길 수 없는 것들, 소리의 형태로 자신을 둘러싼 진짜 삶을 직접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대 위에 늘 하얀 손수건을 들고 오르던 루이 암스트롱이 일상의 집요한 기록자였다는 것에 왠지 뭉클해집니다.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아 테이프에 담아두었던 노년의 루이 암스트롱을 생각하면 그의 거칠고도 다정한 목소리는 음악적 기교만으로 완성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루이 암스트롱의 곡 중에서 블루베리 힐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1949년에 블루베리 힐을 녹음했고 말년까지도 공연에서 이 곡을 자주 불렀다고 하죠. 1950년대 중반 꽤 깊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어느 낯선 호텔방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래를 낯선 가수의 노래처럼 듣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에 스스로 위로받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하죠. 바로 그 노래, 블루베리 힐은 어떤 곡일까? 귀 기울여 보시죠.

인종 갈등 문제에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일부 흑인 사회의 비판이었죠. 양쪽 모두에 시달리면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심지어 협박 편지와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됐던 거죠. 가만히 누워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던 루이 암스트롱은 처음으로 자신의 노래를 깊이 귀 기울여 들었고 모든 응어리가 다 씻겨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고립감과 우울 속에 혼자 버려진 듯 있었던 그 시간은 어쩌면 루이 암스트롱이 남긴 수많은 테이프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또한 루이 암스트롱이 인종 갈등 문제에 침묵했던 건 아닙니다. 1957년 리틀 록 고등학교 인종차별 사태 당시에는 정부를 향한 분노를 드러내며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대사 자격의 소련 투어를 거부하기도 했었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을 녹음으로 남긴 루이 암스트롱의 이야기 그리고 블루베리 힐을 전해드렸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목소리 한 곡 더 전해드리죠. 1951년 영화 스트립이라는 영화에서 원래 먼저 들었던 곡인데요. 이 곡을 A Kiss to Build a Dream On 이라는 곡, 이 곡을 오늘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흘렀던 그 OST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트럼펫 연주, 1957년, 아, 51년 곡이었어요. A Kiss to Build a Dream On 들으셨습니다.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노래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6월 16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분입니다.

넷킹콜의 목소리였죠. 투영이었습니다. 이 곡도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1951년에 히트한 곡이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역시 넷킹콜이 불렀던 곡이죠. 네이처보이 1948년에 불렀던 발표했던 곡인데 이 곡을 오늘은 스웨덴의 재즈 트롬보니스트 닐스 란그렌의 트롬본 연주로, 트롬본 솔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50년 전에 건축된 그 유서 깊은 교회에서 트롬본 한 대로 녹음한 솔로 곡집이 있었어요. 아내에게 선사한 첫 그 앨범의 첫 트랙에 바로 이 네이처보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앨범을, 그 음반을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보실 수 있게 앨범을 세워두었습니다. 네, 8456번 쓰시는 분, 지금 결혼 40주년 기념해서 그리스 산토리니 해변에 와 있는데요. 그리스인 조르바의 춤이 나와서 마치 20년 지기 새음이 저희를 축복하는 듯해서 깜짝 놀라 제 아내와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지금 그쪽은 한 12시 정도 됐겠네요. 네, 지금 점심시간쯤 된 시간에

조르바의 춤을 들으셨군요. 네, 같이 춤을 추고 있다고 하셨어요. 8456번 쓰시는 분, 네, 결혼 40주년 축하드리고요. 1441번 쓰시는 분, 오늘 제 생일이라서 세음의 멘트와 음악이 더욱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셨네요. 1441번 쓰시는 분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9734번 쓰시는 분이 청하신 곡입니다. 스팅의 노래 오랜만에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이 곡을 청하셨네요. Have you seen the bright lily grow? 라는 곡입니다. 17세기 초 영국의 작곡가이자 리트 연주자인 로버트 존슨이 쓴 곡인데요. 이 곡을 스팅이 Songs from the Labyrinth라는 2006년 음반에서 불렀습니다. 에딘 카라마조프의 류트 연주가 함께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스의 가수 마리아 파란두리가 노래한 고깃배의 탱고였어요. 또 탱고 디스프사로플라스, 크리스토스 헤로플로스의 곡인데요. 마리아 파란두리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18세기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비올 연주자인 샤크 모렐의 곡 샤콘느 지장조를 플로릴레지움, 라틴어로 모음곡집이라는 의미죠. 영국의 고음악 연주 앙상블 플로릴레지움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Have You Seen the Bright Lily Grow? 17세기 초 영국의 노래입니다. 이 곡을 스팅의 목소리와 에딘 카라마조프의 류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5090번 쓰시는 분, 언젠가 저도 한 번만 불러주세요. 5090 김윤희입니다 하셨네요. 매일매일 단 하루도 안 빼고 콩으로 6시 생방송과 새벽 1시 재방송을 매일 챙겨 듣는 김윤희입니다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가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더 큰 행복이 있으셔야죠. 그렇죠? 네. 하루에 두 번씩 꼭 빠지지 않고 들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김윤희 씨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알마꼬날마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영혼과 영혼이라는 곡인데요. 쿠바의 후아니토 마르케스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이 곡을 오늘은 미국의 마테오 스톤만의 목소리와 클래식 기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고비의 하바나 선셋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마테오 스톤만의 알마 콘 알마, 영혼과 영혼이라는 노래 들으셨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부터 카보베르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섬나라죠. 이번 월드컵에 첫 출전한 카보베르데는 오늘 새벽에 북중미 월드컵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스페인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렀는데요. 그런데 이 경기 결과가 0-0 무승부로 끝나면서 전 세계가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카보베르데의 부록의 골키퍼 보지니아가 27개에 달하는 스페인의 유효 슈팅을 모두 막아내면서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보였다고 하네요. 3902번 쓰시는 분도 이 골키퍼 얘기를 하시면서 그가 경기 끝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축구인이라 같이 울컥했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고, 김혜중 씨도 카보베르데의 국보라는 세자리아 에보라의 노래를 새음에 신청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같은 날 이 목소리 정말 듣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도 자주 전해드리는 카보베르데의 뮤지션들 많죠. 그래서 더 응원하게 되네요. 네, 세자리아 에보라의 소다드, 향수 그리움 들어보시죠.

만년필에 언제나 초록 잉크를 채워 글을 쓰던 작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죠. 말년에 안톤 체호프도 초록 잉크를 사랑했다고 하지만 거의 모든 작품을 초록색 잉크로 써내려갔다는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의 에피소드가 더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콜레트는 하얀 종이 위에 번지는 청량한 초록의 선을 바라볼 때 비로소 살아있는 문장이 태어난다고 믿었다죠. 그런데 콜레트라는 작가, 낯설면서도 왠지 익숙한 이름이죠. 키이라 나이틀리가 주연으로 등장했던 영화 콜레트가 바로 이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의 삶을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20세기 초의 파리 문단에서 콜레트는 색다른 이정표와 같았죠. 기획자였던 남편의 이름으로 발표된 첫 작품 클로딘 시리즈는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였는데 책을 읽은 여성 독자들은 클로딘처럼 머리를 자르고 클로딘처럼 옷을 입는 유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유령 작가로 취급하는 남편의 그늘을 벗어나 콜레트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죠. 남성 중심적이었던 문단에서 독립적인 문학 세계를 구축한 콜레트는 조르주 상드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배타적이었던 프랑스 최고의 문학상 공쿠르 아카데미의 회원이자 심사위원장 자리까지 오르죠. 콜레트는 작가이면서 마인 배우였고 무용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불꽃 같은 생을 살았는데 그녀와 이름이 같은 또 한 사람의 가브리엘, 코코 샤넬과 깊은

우정을 쌓기도 했죠.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롤모델로 삼은 작가 중에 콜레트가 있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콜레트의 생애 끝부분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년의 콜레트는 자신의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 지지를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리게 되는데 지지 역에 꼭 맞는 배우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었죠. 그러다 몬테카를로의 호텔 로비에서 눈부신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큰 눈망울에 가냘픈 몸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던 22살의 그 여성은 바로 오드리 헵번이었죠. 오드리 헵번은 자신의 경력에 비해 너무 큰 무대라며 한사코 출연을 마다했지만 콜레트는 결국 그녀를 설득해서 무대에 세웠고 오드리 헵번의 신화가 시작될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콜레트, 코코 샤넬, 오드리 헵번으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인연이 흥미롭죠. 경랑의 삶을 산 작가 콜레트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창밖에 초록잎이 한가득인 요즘, 초록빛과 마주칠 때마다 만년필에 초록빛 잉크를 가득 채워 글을 썼다는 작가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를 자주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프랑스 작가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의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주인공 지지 역으로 낙점한 오드리 헵번의 목소리도 이어드렸어요.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가운데 문 리버, 오드리 헵번의 노래 로버트 베인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라우린도 알메이다의 기타 연주로 클레르 드 루인 삼바, 디비시의 클레르 드 루인을 보사노바 리듬으로 연주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2월 22일 중국의 제규어 상하이 심포니 홀에서 열린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에스더 유가 연주하는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롱 유가 지휘하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난 1879년에 창단된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 교향악단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손꼽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휘자 롱 유가 음악감독을 맡고 있죠. 오늘 들으실 작년 2월 음악회에도 롱 유가 이끌어갑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서곡 없이 곧바로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으로 시작하는데요. 한국계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가 이 곡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는 도이치 그라모폰 아티스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자인데 이제 에스더 유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실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이 곡은 베토벤과 멘델스존,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독일의 4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손꼽힙니다.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하임은 이 네 곡의 독일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도 브루흐의 곡이 가장 풍부하고 가장 유혹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은 참 특별한 점이 많은데요. 특히 이 곡의 2악장 아다지오가 굉장히 아름답고 감성적인 성격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음악의 전형적인 곡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바이올린 협주곡처럼 이 곡은 전 3악장 구성이긴 하지만 1악장이 아주 짧고 2악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악장이 2악장에 대한 서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또 독주 바이올리니스트가 마치 그 오페라의 여주인공이 마치 말하듯이 대사를 읊조리는 것처럼 레시타티보처럼 연주하는 것도 아주 특이한 점이죠. 자, 그럼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G단조 작품 번호 26 들으시겠습니다. 1악장 프렐류드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이렇게 전 3악장 바이올린 연주의 에스더 유 그리고 롱 유가 지휘하는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G단조 작품 번호 26 전 3악장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에스더 유의 바이올린 연주, 롱 유가 지휘하는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작년 2월 22일 중국의 제규어 상하이 심포니 홀에서 열린 음악회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바이올린을 연주한 에스더 유, 시벨리우스 국제 콩쿨 최연소 입상에 이어서 18살의 나이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쿨 최연소 입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도이치 그라모폰 전속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고 지난 2018년에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첫 상주 예술가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왕립음악대학 현악과 교수로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2월 22일 중국의 제규어 상하이 심포니 홀에서 열린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 듣고 계신데요. 이번 공연 지휘는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롱 유가 이끌어갑니다. 지휘자 롱 유는 중국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지휘자인데요. 중국의 주요 오케스트라에서 핵심 직책을 두루 맡아온 인물입니다. 오늘 듣고 계신 상하이 공연 후반부에는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제2번을 지휘하는데 이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관현악곡 중에서도 오늘날 자주 연주되는 곡이죠. 작곡가 라흐마니노프는 1906년 10월부터 1907년 4월까지 이 교향곡 2번을 작곡을 했고요. 1908년에 마린스키 극장에서 라흐마니노프 자신의 지휘 그리고 모스크바 필의 연주로 이 교향곡 2번을 초연하게 됩니다. 초연 당시부터 굉장한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일부 평론가들은 이 교향곡에 나타난 좀 과도한 감정 표현에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곡의 길이가 너무 길다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뉴욕 필의 지휘자로 활동했던 스트라인스키를 비롯해서 여러 지휘자들이 이 곡의 일부분을 삭제한 채로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원곡 그대로 연주하려는 추세가 강하죠. 전곡은 모두 4악장 구성인데 1악장은 라르고의 느린 서주로 시작하고 처음에 첼로와 더블 베이스가 연주하는 주제가 이 교향곡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린 도입부에 이어서 알레그로 모데라토의 빠른 주부가 이어지게 되고요. 2악장은 알레그로 몰토, 스케르초풍의 활기찬 음악입니다. 그래서 1악장의 감성적인 성격과 확실한 대조를 이루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악장 아다지오는 특히 그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답죠. 이 바이올린의 도입에 이어서 또 클라리넷의 에수띤 선율도 일품입니다. 그리고 4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는 힘찬 제1주제와 행진곡풍의 리듬 그리고 서정적인 제2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곡입니다. 자, 그럼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제2번 2단조 작품 번호 27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롱 유가 지휘하는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제2번 2단조 작품 번호 27 들으셨습니다. 1악장 라르고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알레그로 몰토, 3악장 아다지오, 4악장 알레그로 비바체까지 전악장 모두 감상하셨는데요. 연주에는 롱유가 지휘하는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작년 2월 22일 중국의 제규어 상하이 심포니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음악회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에스더 유의 음반 중에서 들으시겠습니다. 랄프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을 에스더 유의 바이올린 롱 유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보은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을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의 에스더 유 그리고 롱 유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내일은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KBS 교향악단의 827회 정기연주회를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세계적인 지휘자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지휘를 맡았고요. 지난 2021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쿨 우승자 피아니스트 브루스 리우가 피아노 협연을 하게 됩니다.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그리고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이 연주되는데요. 내일 중계방송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머리 염색을 안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흰 머리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부지런히 염색을 했죠. 그러다가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 영화 속 화면에 비친 희끗한 머리카락과 한없이 선해 보이는 눈웃음. 그때부터였습니다. 머리를 염색하지 않기로 한 것이. 물론 얼굴은 조지 클루니가 아니지만 적어도 제 마음속 추구미만큼은 조지 클루니였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염색 좀 하지라는 말을 10년 가까이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후배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배님, 머리가 꼭 젠슨황 같아요. 순간 머릿속에 두 사람이 나란히 떠오릅니다. 조지 클루니와 젠슨황. 너무도 거리가 먼 두 사람. 잠시 심리적 충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며시 웃음이 납니다. 젠슨황. 수수한 흰머리에 언제나 유쾌해 보이는 표정. 무엇보다 자기 나이를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 모습이 꽤 멋있어 보입니다.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사는 모습 하나쯤 있죠. 요즘 여러분이 지향하는 모습, 추구미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정치근 씨, 박상중 곡, 금강산 가는 김삿갓입니다. 베이스 바리톤 오현명의 노래입니다.

베이스바리톤 오현명의 노래였습니다. 정치근 씨, 박상중 곡, 금강산 가는 김삿갓 함께 하셨습니다. 김태호 씨, 송재철 곡, 아름다운 날의 송가, 소프라노 최선주의 노래로, 정치근 씨, 임금수 곡, 도요세야, 테너 박성도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김태호 씨 송재철 곡 아름다운 날의 송가 소프라노 최선주의 노래로 정치근 씨 임금숙 곡 도요새야 테너 박성도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은상 씨 박태준 곡 김규환 편곡 동무생각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쇼핑과 골목길에 덮개 지붕이 화제다. 아니 그 마을 할머니들의 뜨개질이 화제다. 아니 그 뜨개질이 마을의 폭염을 5도나 낮춰서 화제다. 스페인 남부 말라가 근처의 한 마을 얘기다. 그 마을 할머니들은 해마다 여름이 오기 전 실과 자투리천이며 헌옷으로 각양각색의 네모난 조각보를 만든다. 그리고 여름이면 그 알록달록한 조각보를 이어서 거리 위 전체를 덮는다. 환상적인 덮개 천장을 만드는 거다. 덕분에 그 거리는 놀라운 예술의 거리이자 폭염을 낮춘 시원한 거리가 됐다. 참으로 예술적인 할머니들이자 마을이 아닐 수 없다.

저희 선곡표에 사진을 올려뒀는데요. 샤갈의 오페라하우스 천장화 못지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예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음악이 우리에게도 이 여름 폭염의 체감 온도를 낮추는 하나의 훌륭한 해결책일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라스기아 노주법이 선풍기를 튼 듯 정말 시원하게 들리는 로드리고의 안달루시아 협주곡 중에서 1악장 디엠포 디 볼레로, 볼레로 풍으로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빅토 알렉산드로가 지휘하는 산 안토니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새싹이십니다. 7257번. 고달픈 몸과 허울로운 마음에 당밤의 음악보다 더한 위로는 없을 듯합니다. 고요해지는 마음에 평온이 찾아듭니다. 축복입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당신의 밤과 음악이 보약입니다. 음악으로 우린 보약한 척 두 시간 동안 정성껏 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당신의 밤과 음악을 여러분은 왜 들으십니까? 구체적인 이유를 좀 적어달라. 애청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린다고 말씀드렸더니 또 많은 문자 그리고 콩사연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주희 씨는 좋은 방송을 잘 알아본 제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목이 뛰어나다. 그 높은 식견과 안목 부럽고 존경합니다. 이주희 씨 덕분입니다. 1031번 전 무조건 이상해 아나운서님 목소리요. 그래서 들어요. 어제도 그제도 조용히 힐링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음악 프로그램이다 보니 목소리 분량이 적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곧 월급날인데 제가 밥값은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9672번 은둔 곳으로 살려고 했으나 피디님이 세상 밖으로 이끌고 나와 꿀같은 광명을 경험케 했으니 피디님께 한 표. 이렇게 투표는 아닙니다만 한 표를 저희 안피디에게 할애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 한 표, 안피디 한 표씩 받았습니다. 8806번 솔직하게 저는 음악도 좋지만 오프닝 멘트와 밤의 한 페이지 예술가의 문장이 좋아서 듣습니다. 당밤에서 소개된 책들, 전시회, 시집들 덕분에 제 영혼이 아주 맑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송을 안 들을 도리가 있나요? 당밤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김경미 작가도 한 표 받으셨습니다. 9253번 듣고만 있다가 처음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드는지 그 이유는 사연이 꼭 소개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연들 골라 정성스럽게 읽어주시는 느낌과 하소연의 쿨한 답변과 그에 이은 걱정을 물리칠 피식 웃음까지 주시는 게 참 좋아서 보낼 용기가 난답니다. 하셨습니다. 저희는 뭐 이 대화만 아니라면 사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글들은 거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소개될 것만 같다고 하셨는데 역시 우리 9253번 소개되셨습니다. 쉬운 DJ의 쉬운 방송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8820번 8년 전 처음 당밤 진행했을 때는 왜 저런 멘트를 할까 하며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멘트를 못 들을 때는 서운하고 음악보다 멘트가 더 기다려질 정도가 됐네요 하셨습니다. 네, 저희 정통 음악방송입니다. 가끔 이렇게 유머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이 엄숙주의와 또 클래식 숭배주의를 타파하는 그런 방송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8038번 그나저나 상엽님 프로그램에 대한 자만심이 지나치십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하하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원래 좋았는데 청취율까지 높아졌으니 뭐 자만심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청취율 0%. 3145번 얼마 전 잘못 배달된 신청곡 사연 읽어주시는 거 듣고 빵 터졌습니다. 5배송 사연 읽어주시는 곳은 당밤밖에 없을 듯요 하셨습니다. 또 저희들만의 이런 이벤트와 장치들을 잘 알아봐 주시는 눈밝고 귀밝은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권호경 씨는 요즘 10시만 되면 TV 끄고 라디오 켜는 부부입니다. 어제 육퇴사연 코멘트 듣던 우리 신랑이 상엽님 솔로일 것 같다길래 저는 애 키워본 아빠 같다 내기했습니다. 우리 부부 답 부탁드려도 되나요? 하셨는데 무엇을 내기하셨을까요? 큰 걸 좀 우리 권호경 씨가 내기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늘 솔로지만 애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남자들이 눈치가 정말 없습니다. 우리 권호경 씨 한 표 받으셨고요. 자, 권호경 승 0827번 0878번 막내 아들 생일 케이크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6일이 생일이라 언젠가부터 자정에 가족이 모여서 생일 파티하는 전통이 생겨서리
시험 기간이라 기분도 맞춰줘야 하니 이래저래 어려운 부모 자리. 당범이 함께 기다려줘서 다행입니다. 구본승아, 구씨가의 본승씨군요. 생일 축하한다. 우리 가족은 널 많이 사랑해. 막내 아드님 심기가 가족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보통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본승 학생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시험 잘 볼 겁니다. 아주 올백 맞으십시오. 이 올백 요즘에도 쓰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선곡표 미리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밤 일부에는 첫 곡부터 나라와 지명이 들어간 음악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무더워지는 이 6월 음악으로 미리 여행을 좀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멘데스존의 교향곡 4번 A장조 작품 90 이탈리아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에드워드 가디너가 주의하는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멘데치온의 교향곡 4번 A장조 작품 90 이탈리아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였습니다. 에드워드 가디너가 지휘하는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104번 D장조 런던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 오케스트라입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104번 대장조 런던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쉬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에서 해협을 건너서 독일을 지나 폴란드로 가보겠습니다. 바르샤바로 여러분 여행할 준비 되셨습니까? 1941년 영국 영화입니다. Dangerous Moonlight, 그러니까 위험한 달빛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를 위해서 작곡가 리처드 아딘셀이 쓴 음악, 바르샤바 협주곡 함께하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올티스의 피아노, 모세 아치모니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리처드 아딘셀의 바르샤바 협주곡, 크리스티나 올티스의 피아노, 모세 아치모니시 위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바르샤바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헝가리에 도착하셨습니다. 19세기 초 헝가리 작곡가의 음악입니다. 미슈카 부르조의 신성한 차르다시오를 브람스가 편곡해서 헝가리 무곡 1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오늘은 원곡 느낌이 아주 많이 묻어나는 집시 음악 특유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침발롱이 함께해서 아마 그런 느낌이 더 드실 것 같습니다. 안드레스 오텐잠모의 클라리넷,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오스치카르 웨크루에지의 침발롱 연주입니다.

브람스가 편곡한 미슈카 보르조의 헝가리 춤곡 1번 G단조였습니다. 침발롱이 함께한 그런 연주였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타를 뉘어놓고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때려서 연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스카르 웨크레쥬의 침발롱 연주, 안드레스 오텐자모의 클라리넷,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최연소

소설 아무 사이의 주인공 희진은 할머니들을 돌보는 시터입니다. 희진은 돌봄 일이 고되다 못해 서러운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나 보호자들이 지나친 일거리를 주고 고약하게 굴어도 그렇습니다. 희지가 두부 할머니라고 부르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두부를 워낙 좋아해서입니다. 그 할머니의 보호자는 심지어 희지에게 냉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지 마세요. 가족도 아닌 시터가 할머니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 주위의 뉴스에는 오히려 보호자를 불안하게 하는 시터의 언행이 가끔 등장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소설 속 보호자의 냉정함은 이례적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냉정함에 깃든 여러 가지 계산들이 쉽게 짐작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희진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시터 일은 좌절 끝에 찾아낸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일, 거의 운명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까지의 마음을 소설 속 희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책임져야 하는 일이 늘어나는 게 항상 무서웠다. 그래서 입사와 퇴사를 그렇게나 반복했는지도 모른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도 무언가 찜찜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 상사로부터 질타를 받으며 느낀 모멸감 같은 것들은 나의 숙면을 방해했다. 다 그러고 사는 거라고 마음 좀 독하게 먹으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참 어려웠다. 결국 차일피일 미루다가 받은 건강검진에서 위 용종을 발견한 다음 날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퇴사를 하고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을 만큼 늘어지게 낮잠을 잔 뒤 이불 속에서 그런 생각을 끈질기게 한 것 같다. 나는 아주 나약하고 쓸모없는 인간에 불과한 걸까? 그러니까 나는 근성이랄 게 없이 삶을 지속해 나갔다. 하지만 삶은 어느 기점 이후로 버티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미래를 도모하고 계획하고 운용하는 시기여야만 했다. 그러려면 아무려나 좋다는 시기여서는 안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그나마 정을 붙이고 해나갈 수 있는 일이 필요했다. 그 정을 붙이고 해나갈 수 있는 일이 희지에게는 돌봄 일, 시터 일이었던 거죠. 타인을 돌보는 일이 곧 자신의 소박한 삶을 지키는 최선의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이상문학상 최연소 수상작가인 예소연의 단편소설 아무 사이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함께 하신 곡은 스네이드 오코너의 Nothing Compares to You. 영국의 여성 크로스오버 4중 창단 All Angels가 함께했습니다.

이루마의 음악이었습니다. 논 엘라핀의 끝이 없는. 이어서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2번 디단추 작품 4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함께합니다. 트루스 메르크의 첼로, 라르스 포크트의 피아노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2번 D단추 작품 4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툴스 메이르크의 첼로, 라르스 포흐트의 피아노였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에프게니 오네긴 중에서 2막의 렌스키의 아리아, 어디로 가버렸나, 황금 같은 내 청춘의 날들은 보내드립니다.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중에서 이막 렌스키 아리아,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음악 두 곡 준비했는데요. 바흐의 트리오 소나타 C단추 바흐 작품 번호 1079 중에서 1악장 라르고입니다.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사라 커닝엄의 비올라 다 감바, 필립 몰의 합시코드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건반협주곡 2번 2장초 바자흐 번호 1053의 2악장 슈첼리아노였습니다. 안젤라 휴이트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음악도 바흐의 음악이었습니다. 트리오 소나타 3단초 바흐 작품 번호 1079 중에서 1악장 라르고, 제임스 골웨이의 플룻, 사라 커닝엄의 비올라 다 감바, 필립 몰의 합시코드였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도선영 씨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이 흐르는 여수에서 저희 회사 국장님의 강력 추천으로 이 방송을 오늘 처음 듣고 첫 사연을 남깁니다. 저희 국장님은 아마 KBS 클래식 FM 방송의 명예 홍보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출근길부터 근무 시간에도 그리고 근무 시간에 이 클래식 FM을 들어도 됩니까? 네, 어떤 회사일까요? 훌륭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늘 KBS 클래식 FM 방송과 함께하는 열혈 애청자십니다. 덕분에 클래식 초보였던 저도 좋은 연주가 나오면 귀를 기울이는 애청자가 됐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진행자 이상엽님의 멋진 목소리와 재치 있는 멘트, 그리고 시도 쓰시고 노래까지 잘하시는, 노래는 잘 못합니다, 다재다능한 매력을 갖춘 분이라며 극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엽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방송에 푹 빠져 계십니다. 좋은 방송을 추천해 주시고 클래식의 매력을 알게 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 방송을 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내 정치를 사연으로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 들어갔습니다. 곧 귀사의 승진자 발표 기간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마 우리 도선영 씨 승진하실 것 같습니다. 승진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클래식 FM을 늘 홍보해 주시는 명예 홍보대사 국장님 고맙습니다. 도선영 씨 잘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신 음악 김대영의 별의 눈밤 함께 듣겠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Hymn to the Sun, 태양의 찬가, 폴 윈터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합시코드 모음곡 B플랫 장추, 핸델 작품 번호 434 중에 미뉴엣을 빌헬름 캠프가 편곡한 핸델의 미뉴엣 G단추입니다.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 실황 중계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끝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의 말입니다. 청춘은 햇볕과 사랑으로 차 있습니다. 청춘은 행복합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을 잃게 되면 위안 없는 노년과 몰락, 그리고 불행이 시작됩니다. 카프카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을 청춘과 노년을 가르는 기준으로 봤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그러면 노년이 모든 행복의 가능성을 몰아내는 건가요? 이 질문에 카프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 노년을 몰아냅니다. 카프카의 말대로라면 젊음을 유지하는 길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겠죠. 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데이빗 호크니도 그랬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짜릿하며 신비로운 곳으로 바라본다면 당시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미국의 현대 작곡가예요. 피터 울프의 비타 미아. 나의 삶이었습니다. 삶과 사랑에 대한 찬사를 담은 노래였어요. 테너 빈센초 라스콜라. 이 가수의 목소리를 논알에서 듣게 되다니 정말 반가운데요. 클립 리차드의 하모니로 함께 화요일 노래의 날개비에 문 열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짜릿하며 신비로운 곳으로 바라본다면 당신은 언제나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거다.

이 날마다 아름다움을 들으시는 우리 노날 가족 여러분은 진짜 찐 젊은이들이신데요. 그죠? 최희룡님, 어쩐지 안 늙더라니 이유를 알았네요. 젊은이 최희룡님. 임한옥님, 곰돌이 푸도 그랬죠.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고요. 아, 진짜 우리 곰돌이 푸는 명언가예요. 그죠? 저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입니다. 곰돌이 푸. 그래서 사실 저희 메일 아이디가 푸예요.

옛날 빙수 한 그릇 사와서 더위를 식히면서 노나를 즐기고 계시다고 보내드릴 수도 없고 아쉽네요 하셨는데 지금 약 올리시는 거죠. 아, 신준식님이 시원하게 행복하시다니 저도 좋습니다. 7138 쓰시는 분께서 창을 열어 하얀 구름을 예쁜 눈으로 바라보면서 노날과 함께 깨고 계시다고 다음 곡이 구름이 등장하는데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리치니오 레피체,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이자 신부입니다. 옴브라 디 누베, 구름의 그림자. 이 삶의 고통과 근심을 구름에 비유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노래입니다. 구름의 그림자여 날 어둡게 하지 마오. 인생의 아름다움을 내게서 가리지 마오. 날아가거라 구름이여 내게서 아주 멀리. 나의 이 알 수 없는 고통이 사라지기를.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그의 음성입니다.

20세기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정확히 말하면 나폴레타나였어요. 20세기 나폴리 출신의 작곡가 에르네스토 달리아 페리의 바시오네 열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나간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녀를 생각하고 느끼고 꿈꾼다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이탈리아 노래 리치니오 레피체의 구름의 그림자였습니다.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리규가 불렀습니다. 홍인수님께서 첫 곡의 마음을 빼앗기고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이 구름의 그림자는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18세기 고전주의 시대 작곡가 요제프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계, 여름 중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오라토리오 하면 이 대개 천사의 입을 빌려서 신을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하이든은 평범한 농부의 시각을 통해서 그들의 소박한 생활로 신을 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크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앞서가는 작곡가였죠. 요제프 하이든. 이 여름 중에서 농부의 딸 한네의 레치타티보 Willkommen jetzt, o Dunkelheim. 환영하노라 그늘진 숲이여. 이어서 한네의 아리아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Welche Labung für die Sinne. 이토록 신선한 공기가. 이 농촌의 평화로운 여름 풍경과

요셉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4개 여름 중에서 농부의 딸 한내의 레치타티보 환영하노라 그늘진 숲이요. 이어서 그녀의 아리아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이토록 신선한 공기가.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가 불렀고요.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데이비드 호크니의 명언을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서현숙님께서 그 데이비드 호크니 그림 속 수영장으로 펑덩 들어가고 싶은 날씨라고. 진짜요. 아, 그의 그림 정말 그 색감이 산뜻하고 또 시원하죠. 다음에 준비한 곡 좀 그 호크니의 그림 속 색깔과 잘 어울리는 하늘을 노래한 이국적인 노래입니다. 잠시 로고 들으시고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작품을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플라비우 벤투리니가 편곡했습니다. 그의 건반 협주곡 중 아리오서 선율을 편곡해서 이렇게 멋들어진 노래를 탄생시켰네요. 김은경 님께서 편곡으로도 너무 멋진 바흐곡이라고 하셨고 세우지 쌍뚜 아마루, 쌍뚜 아마루의 하늘이란 뜻입니다. 최병조 님은 바흐곡이라길래 어떤 작품인가 했네요 하셨는데 이 My heart wants to beat only for you 이런 영어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가사도 아주 근사해요. 하늘을 바라봐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거대한 저 우주에서 수없이 많은 별들이 속삭이고 있죠. 이 거대한 우주와도 같은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네요.

하나의 별이 영원토록 속삭일 단 한마디. 그댈 사랑한다는 말. 플라비우 벤투리니가 직접 불렀고요. 또 브라질의 국민 가수로 일컬어지는 카에타누 벨로주의 하모니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음성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아돌프 아당의 오페라 비올레트의 꼭두각시들 중에서 라 샹송 디 까나히, 까나리의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새해 지저귐을 노래한 경쾌한 아리아인데, 아, 뭐 새해 지저귐 하니까 소프라노 조수미 씨 음성과 정말 잘 어울리겠다 짐작이 되시죠.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19세기 프랑스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프랑스와 마쟁의 바틀랭 선생 중에서 로망스였어요. 주 망서브 당신을 생각합니다. 로망스답게 아주 로맨틱한 가사의 노래입니다. 눈을 뜰 때부터 꿈속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이를 생각한다는 그 설레는 고백. 하지만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까지 담은 아리아였어요.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베르트랑드 빌리가 지휘하는 쿠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아돌프 아당의 오페라였죠. 비올레트의 꼭두각시들 중에서 까나리의 노래. 소프라노 조수미가 불렀고요. 레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뮤지컬 넘버 들어보시죠. 리차드 코치한테의 노틀담 드 파리 중에서 레땅 드 카티드랄, 대성당들의 시대 골랐습니다. 오늘은 조시 그로번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리차드 코치한테의 뮤지컬 노틀담 드 파리 중에서 대성당들의 시대였습니다. 조시 그러반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8445 쓰시는 분.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기획한 카메라타 짤즈부르크와 임선의 소프라노와의 공연에서 이 공연을 보신 후에 오페라와 가곡이 좋아지셨대요. 앵콜곡으로 우리 이거 많이 들려드리는데 아벤튼 빈둥 저녁의 상념을 앵콜곡으로 연주했다고 그랬군요. 모차르트의 아리아 신청하셨는데 조만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 감사한데요. 덕분에 우리 8445 쓰시는 분께서 오페라와 가곡이 좋아지셔서 또 이렇게 논알에 자주 들러주실 거죠? 클래식 천일 영화로 이어집니다.

18세기 오페라 시대에는 한 극장에서 올린 오페라를 다른 도시, 다른 극장에서 다시 공연할 때마다 작품을 선보는 일이 흔했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재공연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상황과 다른 합창단, 또 가수들의 요구에 맞춰서 작품을 각색해

있어야 했죠. 당시 합법적이고 자연스러운 관행 가운데 하나가 뛰어난 가수를 위해 맞춤 제작된 새로운 아리아를 기존 작품에 끼워 넣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오페라에 나중에 끼워 넣은 아리아들을 독일어로 아일락의 아리엔이라고 불렀는데요. 삽입 아리아들이란 뜻이죠. 원래 악보엔 없지만 특정 가수나 극장 사정에 맞추어서 후에 추가되거나 교체된 삽입 아리아들. 예술 작품의 통일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서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이지만 새로운 도시에 옛 오페라를 가져와서 공연하거나 작곡가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상황에서 그 지역에 사는 작곡가들이 자연스럽게 떠맡아야만 되는 일이었죠. 1786년 1월 빈에서 초연된 비센테 마르틴 이 솔레르의 오페라 마음씨 좋은 괴팍한 노인 또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 작품이 3년 뒤 1789년 같은 도시 빈에서 재공연될 때 극장은 새로 입단한 소프라노 루이즈 빌레브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두 곡의 새로운 아리아가 필요해집니다. 당시 빈에서 삽입 아리아 작곡 의뢰를 가장 자주 받고 있던 인물이 바로 모차르트였는데요. 1789년, 그러니까 33살의 모차르트는 여전히 빈을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였지만 궁정과 시민사회의 각종 위촉과 자선 연주회, 또 극장이 요구하는 작품들을 빠르게 써내야 하는 뭐 예술적, 경제적으로 복잡한 시기에 놓여 있었죠. 한편 이 작품의 원 작곡가인 솔레르는 이미 러시아 궁정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당대 유명한 선배 작곡가였던 솔레르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그리고 루이즈 빌레브가 맡은 마담 루칠라 역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재상연을 준비하던 빈 브루크 극장은 모차르트에게 두 개의 삽입 아리아를 의뢰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빌레브는 이듬해 모차르트 오페라 꼬지판두떼에서 도라벨라 역의 초연 가수로도 이름을 남기게 되죠. 모차르트가 그녀를 위해 작곡한 삽입 아리아는 쾌일번호 582와 583 두 곡. 이 모두 마음씨 좋은 괴팍한 노인에서 마담 루치아가 1막과 2막에서 각각 부르는 노래로 지금은

모차르트는 지금은 무명이지만 당시 유럽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던 국제적인 작곡가이자 2년 선배였던 솔레르의 오페라 무대 한가운데서 말 그대로 자신만의 인장을 찍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한 음악적 개성을 남기게 되죠. 특히 1막에 들어간 사비바리아, 이 빌레브가 맡은 루칠라 역을 선명하고도 확실하게 완벽하게 부각시킨 아리아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콘서트용 아리아로 불리는 쾌활 번호 582. 남편의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해하는 루칠라의 아리아. 누가 알까요? 누가 알까요? 그것이 뭔지 누가 알까요? 끼싸 끼싸 꾸알시아입니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삽입 아리아 퀘일번호 582 누가 알까요? 그것이 뭔지 누가 알까요?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 제르지 피셔가 지휘하는 빈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퀘일번호 583 삽입 아리아도 궁금하시죠?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나는 갑니다. 그러나 어디로? 오 신이시여. 소프라노 에디트 마티스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90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는 축구 선수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심장을 장착한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의 뛰어난 스피드에 감탄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에 환호하면서 아, 저건 선수들이 꽃피는 순간이지 전율이 일기도 하지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르는 걸 보면서 역설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얼마나 위험한가 하고 말이죠. 가장 치열한 현장을 보면서 거꾸로 천천히 지내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것 없이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도 있고 철심 없는 스테플러도 있는 세상. 모두가 상대방의 골문을 향해 달려갈 때 혼자 남은 골키퍼처럼 또 다른 시선으로 일상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첫 곡은 우노였어요. 아르헨티나 탱고를 대표하는 곡 가운데 하나죠. 이 곡을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탱고 가수 마리아 그라니아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피아솔라의 리베르 탱고였죠. 이 곡을 오늘은 일본의 4중주단 더 첼로 어쿠스틱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퍼커션으로 구성된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4160번 쓰시는 분, 모두가 골대를 향해 달려갈 때 혼자 남은 골키퍼의 시각. 와, 새음 오프닝 들으며 오늘도 감탄합니다. 매일 근사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박봉영 씨,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멘트에 눈물이 나네요. 라고 하셨어요. 요즘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나 싶네요. 음악이 두 시간 동안 좀 마음을 다독여 드렸으면 좋겠네요. 박봉영 씨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동유럽의 아주 작은 나라 몰도바 출신으로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집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 연주, 그의 곡 가운데 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몰도바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에레브쉘 쇼샤님이었어요. 장미꽃 핀 밤, 장미향 가득한 밤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에게는 밤의 장미라고 소개됐죠. 히브리어로 노래하는 사랑 노래,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도 많이 불리는 노래라고 하죠. 에레브쉘 쇼샤님을 오늘은 호주 출신의 포크 가수인 줄리 레비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곡을 줄리 레비와 또 누굽니까? 자메이카 출신의 가수 해리 벨라폰테의 노래로 가장 많이 전해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 연주, 그가 작곡하고 연주한 몰도바, 자신의 조국을, 고향을 의미하는 곡이었죠. 이동근 씨, 낮에 업무로 이동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차에 내려서 20분 정도 상담 후에 차를 탔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그냥 아메리카노로 변했더군요. 무서운 여름 날씨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요즘 바깥에 조금만 세워두어도 차가 엄청 뜨거워지죠. 4696번 쓰시는 분, 아침에 출근하면서 항상 사무실에 팀장님이 전날 재방송을 틀어주셨는데 실시간은 처음 들어봐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게 직원분들과 함께 나누시네요. 세상의 모든 음악을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박혜숙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6월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것도 6월. 아들을 낳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감동에 휩싸여 잠 못 이룬 것도 6월. 딸이 결혼하며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선물해 준 것도 6월. 설렘과 기쁨이 가득한 달 6월. 6월 16일은 아들 나경이의 생일입니다. 독일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아들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산들바람처럼 싱그러운 마음으로 사연을 띄웁니다. 라고 하시면서 축하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아드님 나경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청하신 곡 가운데 이 곡 전해드리죠. 조르바의 춤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미키스 데오도라키스가 작곡한 영화 음악이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원작을 마이클 카코야니스 감독, 또 안소니 퀸과 알란 베이츠 주연의 영화로 만들었죠. 그리스인 조르바, 1964년 영화에서 조르바의 춤이라는 곡을 미키스 데오도라키스가 썼죠. 이 곡을 오늘은 그리스의 부주키 연주자인 디미트리스 크리스토둘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껌씨껌싸라는 제목의 샹송이었어요. 자즈의 노래였는데요. 프랑스의 가수 그 단단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게 에디트 피아프와 많이 닮았다고 얘기를 듣죠. 자즈의 노래 가운데 껌씨껌싸, 쥐쑤이 껌씨, 쥐쑤이 껌싸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래, 나는 저래 뭐 이렇게

노래하는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조르바 댄스, 조르바의 춤,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의 테마곡이죠. 미키스 데오도라키스가 작곡한 이 곡을 오늘은 디미트리스 크리스토둘루의 무스키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연주자는 작곡가인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와 작업을 많이 한 무스키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9472번 쓰시는 분, 조르바의 춤은 이상하게도 들을 때마다 몸을 움직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는 곡입니다. 버스 아닌데 춤을 추고 싶은 퇴근길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저도 이 곡 들으니까 얼마 전에 봤던 한 드라마에서 바닷가에서 이 조르바의 춤을 단체로 추던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2981번 쓰시는 분, 저도 오늘 생일인데 기념하려고 새음에 사연 처음 올려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최기호 씨께서 정하신 곡 이어서 전해드리죠. 혼자서 이른 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좋아하는 가수들의 공연도 보고자 갑니다. 마침 에로스 라마조티가 로마에서 월드투어를 해서 6월 16일 저녁에는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멋진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피우 벨라 꼬사, 이 노래 6월 16일에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벌써 떠나신 걸까요? 지금 이 공연을 보려고 대기 중이신 건 아닌지 네, 싶네요. 네. 에로스 라마조티,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그의 목소리는 뭐라고 참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구슬 같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참 네, 약간 금속성의 구슬 같기도 하고 네, 에로스 라마조티의 목소리로 비우 벨라 코사 전해드립니다.

에로스 라마조티가 가사를 쓰고 노래한 곡인데요. 비벨라 꼬사,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직역하면 그렇죠.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라고 노래했습니다. 니잠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 보내셨네요. 오, 이탈리아 음악으로 세계를 한 바퀴 도네요 라고 네, 사연 주신 분 약간 부러워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책 선물입니다. 독자의 감각을 깨우는 책을 슬로건으로 예술 문화 분야의 다양한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클로브에 두 권의 신간을 묶어서 아주 풍성하게 마련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이 책 두 권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클래식 음악을 쉽고 편하게 소개해온 음악작가 김태용의 신간 영화관에서 듣는 클래식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다룬 최신 영화 타르, 세계를 뒤흔들었던 OTT 드라마 오징어 게임부터 영화 원더우먼, 더 배트맨, 블랙미러 같은 액션 영화까지 영화에서 특별한 장면을 만들었던 클래식 음악들을 찾아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징까지 설명해 줍니다. 30편의 작품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클래식을 찾아들일 수 있는 책, 영화관에서 듣는 클래식을 애청자 10분께 드리고요. 이 책과 함께 고전 미술도 즐길 수 있는 책을 한 권 더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국가 공인 가이드로 활동해온 작가 이혜준의 신간 화가들의 미술관입니다. 모네, 듀샹, 피카소와 같이 세상을 바꾼 거장들도 미술관에서의 배움을 통해서 성장했겠죠. 이들은 루브르 박물관의 어떤 작품에서 멈춰 섰을까요? 시대를 초월해 영감을

주고받은 선후배 예술가들의 작품을 나란히 놓고 감상해보는 흥미로운 감상법을 제시하는 책 화가들의 미술관도 애청자 10분께 드립니다. 요즘 영상 작품에서 클래식 음악을 발견하는 책과 루브르 박물관의 고전 미술에서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읽는 책, 이 두 권을 묶어서 즐기실 수 있는 선물을 우리 애청자 10분께만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의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진심이 담긴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10분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께 책 두 권씩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장조 작품 번호 24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이 곡 미도리의 바이올린 장 이브 디보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위대한 재즈 뮤지션 루이 암스트롱이 살았던 뉴욕 퀸스의 집은 지금 그의 기념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는 고풍스러운 리일 녹음기가 전시되어 있고 650개가 넘는 녹음 테이프가 마치 책장의 책처럼 꽂혀 있습니다. 그 많은 녹음 테이프는 루이 암스트롱이 직접 녹음한 것들이죠. 그가 살았던 시대를 담은 소리로 만든 책이자 그의 자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50년대에 가정용 릴 녹음기가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루이 암스트롱은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대기실에서 친구들과 나눈 농담, 거리의 소음, 그리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보던 낯선 도시 호텔의 순간, 라디오 인터뷰, 문득 떠오르는 생각, 심지어 TV로 야구 경기를 보며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모두 테이프에 담았다고 하죠. 루이 암스트롱이 아내와 나눈 대화가 담긴 테이프들도 많은데 그 중에는 그의 아내가 제발 그 녹음기 좀 끄면 안 되냐고 말하는 대목도 들어 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왜 그토록 소리를 모으는 데 집중했을까요? 그는 후세를 위해서라고 대답했다죠. 글로는 남길 수 없는 것들, 소리의 형태로 자신을 둘러싼 진짜 삶을 직접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대 위에 늘 하얀 손수건을 들고 오르던 루이 암스트롱이

욕망에 집요한 기록자였다는 것에 왠지 뭉클해집니다.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아 테이프에 담아두었던 노년의 루이 암스트롱을 생각하면 그의 거칠고도 다정한 목소리는 음악적 기교만으로 완성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루이 암스트롱의 곡 중에서 블루베리 힐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1949년에 블루베리 힐을 녹음했고 말년까지도 공연에서 이 곡을 자주 불렀다고 하죠. 1950년대 중반 꽤 깊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어느 낯선 호텔방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래를 낯선 가수의 노래처럼 듣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에 스스로 위로받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하죠. 바로 그 노래, 블루베리 힐은 어떤 곡일까? 귀 기울여 보시죠.

1950년대 중반 루이 암스트롱은 대중 앞에서는 늘 웃고 있었지만 무대 안팎에서 인종차별을 극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더 아픈 건 인종 갈등 문제에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일부 흑인 사회의 비판이었죠. 양쪽 모두에 시달리면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심지어 협박 편지와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됐던 거죠. 가만히 누워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던 루이 암스트롱은 처음으로 자신의 노래를 깊이 귀 기울여 들었고 모든 응어리가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고립감과 우울 속에 혼자 버려진 듯 있었던 그 시간은 어쩌면 루이 암스트롱이 남긴 수많은 테이프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또한 루이 암스트롱이 인종 갈등 문제에 침묵했던 건 아닙니다. 1957년 리틀 록 고등학교 인종차별 사태 당시에는 정부를 향한 분노를 드러내며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대사 자격의 소련 투어를 거부하기도 했었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을 녹음으로 남긴 루이 암스트롱의 이야기, 그리고 블루베리 힐을 전해드렸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목소리 한 곡 더 전해드리죠. 1951년 영화 스트립이라는 영화에서 원래 먼저 들었던 곡인데요. 이 곡을 Kiss to Build a Dream On 이라는 곡, 이 곡을 오늘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흘렀던 그 OST에서 전해드립니다.

넷킹콜의 목소리였죠. 투영이었습니다. 이 곡도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1951년에 히트한 곡이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역시 넷킹콜이 불렀던 곡이죠. 네이처보이 1948년에 불렀던 발표했던 곡인데 이 곡을 오늘은 스웨덴의 재즈 트롬보니스트 닐스 란그렌의 트롬본 연주로, 트롬본 솔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50년 전에 건축된 그 유서 깊은 교회에서 트롬본 한 대로 녹음한 솔로 곡집이 있었어요. 아내에게 선사한 그 앨범의 첫 트랙에 바로 이 네이처 보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앨범을, 그 음반을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보실 수 있게 앨범을 세워두었습니다. 네, 8456번 쓰시는 분, 지금 결혼 40주년 기념해서 그리스 산토리니 해변에 와 있는데요. 그리스인 조르바의 춤이 나와서 마치 20년 지기 새음이 저희를 축복하는 듯해서 깜짝 놀라 제 아내와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지금 그쪽은 한 12시 정도 됐겠네요. 네, 지금 점심시간쯤 된 시간에 그 조르바의 춤을 들으셨군요. 네, 같이 춤을 추고 있다고 하셨어요. 8456번 쓰시는 분, 네, 결혼 40주년 축하드리고요. 1441번 쓰시는 분, 오늘 제 생일이라서 새음의 멘트와 음악이 더욱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셨네요. 1441번 쓰시는 분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9734번 쓰시는 분이 청하신 곡입니다. 스팅의 노래 오랜만에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이 곡을 청하셨네요. Have you seen the bright lily grow? 라는 곡입니다. 17세기 초 영국의 작곡가이자 류트 연주자인 로버트 존슨이 쓴 곡인데요. 이 곡을 스팅이 Songs from the Labyrinth라는 2006년 음반에서 불렀습니다. 에딘 카라마조프의 류트 연주가 함께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스의 가수 마리아 파란두리가 노래한 고깃배의 탱고였어요. 또 탱고 디스프사로플라스, 크리스토스 헤로플로스의 곡인데요. 마리아 파란두리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18세기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비올 연주자인 샤크 모렐의 곡 샤콘느 지장조를 플로릴레지움, 라틴어로 모음곡집이라는 의미죠. 영국의 고음악 연주 앙상블 플로릴레지움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Have You Seen the Bright Lily Grow? 17세기 초 영국의 노래입니다. 이 곡을 스팅의 목소리와 에딘 카라마조프의 류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5090번 쓰시는 분, 언젠가 저도 한 번만 불러주세요. 5090 김윤희입니다 하셨네요. 매일매일 단 하루도 안 빼고 콩으로 6시 생방송과 새벽 1시 재방송을 매일 챙겨 듣는 김윤희입니다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가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더 큰 행복이 있으셔야죠. 그렇죠? 네. 하루에 두 번씩 꼭 빠지지 않고 들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김윤희 씨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알마 꼬날마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영혼과 영혼이라는 곡인데요. 쿠바의 후아니토 마르케스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이 곡을 오늘은 미국의 마테오 스톤만의 목소리와 클래식 기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고비의 하바나 선셋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마테오 스톤만의 알마콘 알마, 영혼과 영혼이라는 노래 들으셨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부터 카보베르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섬나라죠. 이번 월드컵에 첫 출전한 카보베르데는 오늘 새벽에 북중미 월드컵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스페인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렀는데요. 그런데 이 경기 결과가 0-0 무승부로 끝나면서 전 세계가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카보베르데의 부록의 골키퍼 보지니아가 27개에 달하는 스페인의 유효 슈팅을 모두 막아내면서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보였다고 하네요. 3902번 쓰시는 분도 이 골키퍼 얘기를 하시면서 그가 경기 끝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축구인이라 같이 울컥했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고, 김혜중 씨도 카보베르데의 국보라는 세자리아 에보라의 노래를 새음에 신청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같은 날 이 목소리 정말 듣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도 자주 전해드리는 카보베르데의 뮤지션들 많죠. 그래서 더 응원하게 되네요. 네, 세자리아 에보라의 소다드, 향수 그리움 들어보시죠.

만년필에 언제나 초록 잉크를 채워 글을 쓰던 작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시도니 가브리엘 골레트죠. 말년에 안톤 체호프도 초록 잉크를 사랑했다고 하지만 거의 모든 작품을 초록색 잉크로 써내려갔다는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의 에피소드가 더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콜레트는 하얀 종이 위에 번지는 청량한 초록의 선을 바라볼 때 비로소 살아있는 문장이 태어난다고 믿었다죠. 그런데 콜레트라는 작가, 낯설면서도 왠지 익숙한 이름이죠. 키이라 나이틀리가 주연으로 등장했던 영화 콜레트가 바로 이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의 삶을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20세기 초의 파리 문단에서 콜레트는 색다른 이정표와 같았죠. 기획자였던 남편의 이름으로 발표된 첫 작품 클로딘 시리즈는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였는데 책을 읽은 여성 독자들은 클로딘처럼 머리를 자르고 클로딘처럼 옷을 입는 유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유령 작가로 취급하는 남편의 그늘을 벗어나 콜레트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죠. 남성 중심적이었던 문단에서 독립적인 문학 세계를 구축한 콜레트는 조르주 상드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배타적이었던 프랑스 최고의 문학상 공쿠르 아카데미의 회원이자 심사위원장 자리까지 오르죠. 콜레트는 작가이면서 마인 배우였고 무용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불꽃 같은 생을 살았는데 그녀와 이름이 같은 또 한 사람의 가브리엘, 코코 샤넬과 깊은 우정을 쌓기도 했죠.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롤모델로 삼은

작가 중에 콜레트가 있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콜레트의 생애 끝부분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년의 콜레트는 자신의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 지지를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리게 되는데 지지 역에 꼭 맞는 배우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었죠. 그러다 몬테카를로의 호텔 로비에서 눈부신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큰 눈망울에 가냘픈 몸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던 22살의 그 여성은 바로 오드리 헵번이었죠. 오드리 헵번은 자신의 경력에 비해 너무 큰 무대라며 한사코 출연을 마다했지만 콜레트는 결국 그녀를 설득해서 무대에 세웠고 오드리 헵번의 신화가 시작될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콜레트, 코코 샤넬, 오드리 헵번으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인연이 흥미롭죠. 경랑의 삶을 산 작가 콜레트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창밖에 초록잎이 한가득인 요즘, 초록빛과 마주칠 때마다 만년필에 초록빛 잉크를 가득 채워 글을 썼다는 작가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를 자주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프랑스 작가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의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주인공 지지 역으로 낙점한 오드리 헵번의 목소리도 이어드렸어요.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가운데 문 리버, 오드리 헵번의 노래 로버트 베인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라우린도 알메이다의 기타 연주로 클레르 드 루인 삼바, 디비시의 클레르 드 루인을 보사노바 리듬으로 연주합니다.

라우린드 알메이다의 기타 연주, 클레어 델린 삼바,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조충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유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유명음반 매주 화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교향곡 또는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곡 준비했는데요. 요즘 브루크너의 교향곡 자주 소개해드리죠. 7번 교향곡이 또 빠질 수 없습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2장조 엘리아우 임바리 주의하는 남서독일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의 2013년 실황 레코딩 약 60분간에 걸쳐서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명인조명구만 오늘 첫 곡의 주인공은 게라르트 타슈너입니다. 바이올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전설 중에 전설이죠. 후르트 벵글러 밑에 베를린 필의 악장을 지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솔로 활동으로도 유명했는데 거의 코간에 버금가는 날카로운 그런 연주로 심금을 울렸던 전설 중에 전설입니다. 오늘 감상하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가 남긴 대표적인 유산입니다.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G단조 작품 번호 26, 게라르트 타슈너의 바이올린, 한스 밀러 크라이가 주의하는 남독일 슈투가르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G단조 작품 번호 26, 게라르트 타슈너의 바이올린, 한스 밀러 크라이가 주의하는 슈투트가르트 남독일 방송교향악단의 1954년 모노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무한주 첼로 모음곡 4번 바흐 작품 번호 1010을 비올라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마틴 슈테그너의 비올라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4번 이플레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10 마틴 슈데거너의 비올라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4번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브루크너의 교향곡 가운데 하나죠. 그 내용면에서 선율미도 있고요. 또 브루크너 작품 특유의 그런 중후함 이런 것들도 함께 하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4번보다 더 친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극이나 또는 뭐 영화음악에도 자주 사용되는 그런 악장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 악장 같은 경우에 그렇죠. 기억을 떠올려 보면 20년이 넘었네요. 벌써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순신 장군이 고뇌할 때 나오는 음악이 바로 7번 교향곡의 이 악장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교향곡인데요. 역시 판본이 많기로 유명한데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고요. 대체로 브루크너 전문 지휘자들이 연주를 하면서 특히 오이겐 요쿰의 지휘로 정평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아우 임발 빼놓을 수가 없죠. 임발하면 지금 엄청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형인 그런 지휘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 내한 공연에서 좋은 연주 들려줬는데요. 임발은 이 말러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졌지만 브루크너도 또 중후하게 연주를 잘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2장조 엘리아우 임발이 지휘하는 남서독일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의 2013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이장쇼, 엘리아우 임바리 주의하는 남서독일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의 2013년 실황 레코딩이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음악의 오가가 되기 위해서 접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말러 브루크너인데요. 여기서 걸림돌이 되죠. 너무 긴 교향곡들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사실이 그렇고요. 하지만 그 교향곡 번, 순번대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브루크너 같은 경우에는 7번과 4번, 그리고 8번과 9번 이런 순서로 다가가시면 보다 손쉽게 그 실체를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명인주 명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여러분은 걷는 거 좋아하시나요? 한 작가가 걷기에 관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신은 걸으면서 햇빛과 바람 받기를 즐기는데 식물이 아니라 굳이 광합성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내면으로 흐르는 여러 생각에 골똘해지는 일이 바로 내면의 광합성이라고 말이죠. 꼭 걷기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빛을 받은 잎사귀가 산소를 뿜어내듯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내 시간이 필요하죠. 잠시라도 일상에서 벗어나 그냥 좀 걷고 그냥 좀 여유를 부려봐도 좋겠습니다. 우중산책 신주희의 대금과 구주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신주희의 대김, 구주원의 피아노 연주로 우중산책 작곡 들려드렸습니다. 대금과 피아노가 함께한 잔잔한 여운, 빗속을 천천히 걷는 마음처럼 오늘 하루도 조금은 여유롭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나그네는 턱을 괴고 누워서 날이 다 새도록 시를 짓고 있다. 비취새의 울음소리 한번 들리니 역창의 동쪽에서 울고 있구나. 조선시대 이경동의 시 사근역에서 였습니다. 사근역은 경상남도 거창에 있던 역 이름입니다. 이때 역이란 나라에서 운영하던 숙소로 암행어사가 말을 빌리던 곳이기도 합니다. 나그네는 사근역에 도착해서 날이 새도록 시를 지었죠. 피곤할수록 쉽게 잠이 들지 않아 붓을 잡았던 건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창문 밖 동쪽에서 비취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비취새는 물총새를 뜻하는데 동쪽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 해가 떠오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낯선 곳에서 잠 못 이룬 여행자의 시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 관악 영상회상 가운데 상령산입니다. 허윤재 해금연주로 들으시죠.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서 관악 영산회장 가운데 상영산 함께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정악 특유의 깊고 느린 호흡이 담긴 음악이었는데요. 해금의 맑은 음색에 따라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최윤호 명창의 소리로 듣는 금강산 타령. 흥겨운 장단과 시원한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금강산 풍경을 눈앞에 펼쳐놓는 듯한 민요입니다.

최은호 명창의 소리로 들은 금강산 다령. 마치 금강산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하셨나요? 답답했던 마음까지 훌훌 털어내며 함께 즐기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소리놀이 함께 들으실 텐데요. 김성기가 작곡한 곡,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전통음악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지름시조 태백기를 전해드립니다. 3장으로 나뉘는 사설에서 첫 번째 장은 이렇습니다. 태백이 술실러 가더니 달이 돋아져 도로 돋아 다 지도록 아니 돌아온다. 태백은 사람 이름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시인 이백인데요. 위대한 시를 남긴 것만큼 술을 좋아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시에선 이 술을 가지고 간다고 나가서 달이 두 번이나 뜨고 지도록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지림시주 태백이 이어지는 두 번째 장입니다. 오는 배 그 배만 여겼더니 고기 낚는 어선 이러구나. 배가 보이길래 태백이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물고기를 잡는 어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백이 술을 가지러 물길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어지는 마지막 장 사설. 동자야, 달 밑만 살피어라. 하마 올 듯 하여라. 동자는 이를 보는 아이, 하마는 행여나 어찌하면 이란 뜻입니다. 200의 고사에는 배를 타고 술을 마시다가 물속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강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전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름시주 태백이를 이동규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지름시주 태백이, 이동규의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병진 작곡 낯선 풍경, 풍경이 있는 소리의 연주입니다.

유병진 작곡 낯선 풍경. 풍경이 있는 소리의 연주였는데요. 특정 악기를 중심에 두지 않고 모든 악기의 고유한 어법을 존중하면서 음악을 만드는 국악 창작 그룹 풍경이 있는 소리의 연주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처럼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하죠.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처럼 일생을 여러 행복들로 채워가는 반복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김덕환 작곡 살랑살랑 바람이 분다. 2008년 창단된 퓨전 국악 밴드 퓨전 국악 아름드리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바흐의 작품으로 시작합니다. 무반주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3번 바흐 작품 번호 1006을 바탕으로 한 류트 모음곡 바흐 작품 번호 1006A 중에서 프렐류드와 루르 준비했습니다. 루카 피앙카의 류트 연주를 함께 하시죠.

수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바흐의 무반주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3번 바흐 작품 번호 1006을 바탕으로 한 류트 모음고 바흐 작품 번호 1006A 중에서 프렐류드와 루를 루카 피앙카의 류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마르크마레의 플룻과 트레블 비올을 위한 모음곡 1번 C장조입니다. 프렐류드, 사라방드, 판타지, 루르, 라 바가텔, 가보트, 미뉴엘, 롱도까지 레오폴트 슈타스트니의 플룻 연주, 니콜라우스 아르농크루의 트레블 비올, 헤르베르트 타이츠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마랭마레의 플룻과 트러블 비오를 위한 모음곡 1번 C장조, 레오폴트 슈타스티니의 플룻 연주,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로의 트러블 비올, 헤르베르트 타이츠의 합시코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감상하실 음악은 게오르크 크리스토프 바겐자일의 심포니 C장조, 바겐자일 작품 번호 351번입니다. 원래는 바겐자일이 쓴 오페라 빈츠슬라우의 서곡이었다고 하는데요. 오페라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독립적인 악곡이 된 심포니 C장조입니다. 알레그로 아사이, 폴로네즈, 알레그로 아사이까지 전악장을 미이가이크가 이끄는 로르페오 바르크 오케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게우르크 크리스토프 바겐자일의 심포니 C장조, 바겐자일 작품 번호 351 전악장, 미이가이크가 이끄는 로르페오 바르크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6월 17일 수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먼 중세시대로 함께 떠나보시죠. 힐데가르트 폰 빙헨의 안티폰, 오 프로댄스 비르가, 오 잎이 무성한 가지어와 시편 44편을 앙상블 라 레베르디와 이 피콜리 칸토리 디산 보르톨로가 연주합니다.

11세기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활동했던 독일의 여성 음악가 힐데가르트 폰 빙헨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안티폰 오 프로덴스피르가 오 잎이 무성한 가지여와 시편 44편을 앙상블 라 레베르디와 이 피콜리 칸토리 디산 보르톨로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합주협주곡 F장조 작품 6의 10입니다. 프렐류디오 아다지오, 알레그로, 아다지오, 사라방다 비바체, 제가 알레그로까지 로이 굿먼이 지휘하는 브란덴부르크 콘서트가 연주합니다.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합주협주곡 F장조 작품 6의 12 로이 굿먼이 제외하는 브란덴부르크 콘서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은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건반곡으로 마무리합니다. 소나타 G장조 칸타빌레 커크패트릭 번호 144번인데요. 로버트 울리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건반소나타 G장조 칸타빌레 커크패트릭 번호 144번 로버트 올리의 합시코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6월엔 24절기 중 망종과 하지가 있는 달입니다. 하지는 21일로 여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절기인데요. 낮이 긴 하지는 장마와 가뭄에 대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 시기로 하지가 지나가면 구름이 지날 때마다 비가 내린다는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시원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예전엔 길가 어디서나 보이던 공중전화, 이젠 아주 가끔씩 어? 여기에 있었네? 싶은 곳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예전보다 부스의 크기는 조금 작아졌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래도 그 필요는 여전합니다. 급히 전화가 필요해 본 경험이 있다면 공중전화의 고마움 잘 알 겁니다. 휴대전화는 꺼졌고 길은 엇갈렸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을 때, 또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도 든든한 대응책이 됩니다. 얼마 전 마주친 한 공중전화 부스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제가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세실 샤미나드의 플루트 소협주곡 작품번호 107번이었습니다. 홀프강 슐츠의 플루트과 올라 룬너가 지휘하는 하이든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팽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어쩌다 한 번 제가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한 공중전화 부스에 적힌 글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참 든든하겠습니다. 매일 함께해야만 도움을 주고 힘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잊고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쩌다가 한번 필요한 때만 찾아도 기꺼이 돕겠다. 이런 말.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도 그렇게 어쩌다 음악이 필요한 순간에 늘 이 자리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있는 공중전화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선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 위에냐프스키, 카프리치 왈츠 이런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백과 이번 주 주제 클라리넷인데요. 오늘은 작곡가 페버에게 특별했던 1811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에 있는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의 주제 오선지 위의 월드컵입니다. 오늘의 경기 아주 흥미로운 경기입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변함없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작품번호 125 중에서 사악장 환희의 송가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카리타 마틀라, 메조소프라노 비올레타 우르마나, 테너 토마스 모서, 베이스 토마스 크바스토프 음성이고요. 클라우디오 아바드가 지휘하는 스웨덴 방송 합창단과 에릭 에릭슨 실내 합창단 그리고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작품으로 125 중에서 4악장 환희의 송가였습니다.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 메조 소프라노 비올레타 우르마나, 테너 토마스 모서, 베이스 토마스 크바스토프 음성이었고요. 클라우디아 아바드가 지휘하는 스웨덴 방송합창단 에릭 에릭슨 실리 합창단,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이달 6월의 주제는 5선지 위의 월드컵입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듯 출발의 팬과 함께는 클래식 음악 팬들을 하나로 만드는 5선지 위의 월드컵으로 준비했습니다. 각 조별 대진표를 따라서 각국의 음악가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조별리그 L조,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가나, 파나마가 속해 있습니다. 내일 L조의 첫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전통의 강자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 잉글랜드, 2018년 월드컵 준우승에 빛나는 크로아티아, 그리고 이 두 강팀을 충분히 위협할 만한 다크호스 가나, 그리고 파나마가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두고 겨룹니다. 오늘은 6월 18일 목요일 새벽 5시에 열리는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의 경기에 앞서서 양국이 자랑하는 두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미리 만나봅니다. 먼저 잉글랜드의 자부심 스티븐 허프, 평생 70장 넘는 음반을 발매한 콘서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음악 저술가로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엘가와 브리튼 같은 고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발굴하고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 2022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위를 받았습니다. 이에 맞서는 크로아티아의 피아니스트 건반 위에 이단아 이보 포그렐리치, 그가 22살의 나이로 쇼팽 콩쿠르에 출전했던 1980년, 그때는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일원이었습니다. 청년 포그렐리치는 파격적인 복장에 낯선 무대 매너, 그리고 극단적인 강약과 엄청난 속도의 연주로 청중에게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가 최종 결선을 앞두고 탈락하자 심사위원이었던 마르타 아레리치가 항의하며 사퇴한 사건도 유명합니다. 덕분에 포그렐리치는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잉글랜드 대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대 잉글랜드, 두 나라 대결에서 당신은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연주 들으시면서 찬찬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영국을 대표하는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로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무도회의 권유 작품번호 65번, 이어서 크로아티아를 대표하는 이보 포그렐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프레드릭 쇼팽 스케르초 2번 작품번호 31번 이어서 듣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 이달에는 오선지위의 월드컵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은 잉글랜드 대 크로아티아의 이번 월드컵 L조의 조별리그 경기 음악으로 만나봤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쇼팽의 스케르조 2번 작품으로 31번 크로아티아의 이보 포렐리치 앞서선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무도의 권유 작품으로 65번 잉글랜드 대표하는 스티븐 허피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뭐 이분들이 각각의 잉글랜드를 대표한다거나 크로아티아를 대표한다거나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재미있게 이번 월드컵에 우리 출발 FM과 함께도 살짝 숟가락 건드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시간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주의 제시곡은 모차르트의 소야곡 1악장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연주자의 이름, 단체의 이름, 그러니까 이 소야곡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연주했던 사람의 이름을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식의 유혹은 문자 메시지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를 소개합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주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아인의 클라이넨 아우트 무식 쾌일번호 525번 중에서 1악장 알렉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당첨자는 휴대전화 9756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내일은 또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이 소야곡을 들을지 같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분입니다.

한 공중전화 부스에 적힌 글귀입니다. 어쩌다 한번 제가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페르긴트 제1모음곡 작품번호 46번 중에서 첫 번째 곡 아침 기분이었습니다. 클레이 크리스티안슨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출발의 팬과 함께해서 준비한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미하엘 잔데를링과 루체른 심포니 내한 공연에 우리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합니다. 이 공연에선 차이콥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즈와 스벨리우스 교향곡 2번 그리고 엘가의 첼로 협주곡 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첼리스트 한재민이 협연자로 무대에 서고 지휘자 미하엘 잔데를링이 루체른 심포니를 이끕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에서 연주될 곡 미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 스벨리우스 교향곡 2번 작품번호 43번 중에서 3악장 비바시시모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 클라우스 메켈라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장 스벨리우스 교향곡 2번 작품 번호 43 중에서 3악장 비바시시모,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 클라우스 맥켈러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베버에게 1811년은 과연 어떤 해였을까? 19세기 독일의 낭만주의 작곡가 카를 마리아 폰 베버는 1811년 뮌헨 궁정에서 유명 클라리네티스트 하인리 베어만을 처음 만났습니다. 베버와 나이가 비슷했던 베어만은 이미 유럽 전역에서 소문난 연주자였습니다. 베버는 그의 포근하고 풍성한 음색, 세련된 표현과 기교에 매료됐습니다. 더욱이 그의 너그러운 성격과 진솔한 인간성에도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베버는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성공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선천적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베어만의 밝은 기질은 위축된 베버를 그늘에서 나오도록 이끌었고 두 사람은 평생토록 친한 우정을 맺게 됩니다. 그해 베버는 왕실음악회를 위해서 클라리넷 콘체르티노를 작곡했습니다. 단악장의 짧은 협주곡으로 베어만 연주로 초연했는데 이 곡이 청중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객석에 있던 바이에른 국왕 막스밀리안 1세는 크게 감동해서 거금의 위촉류를 건네며 협주곡 두 곡을 더 써달라고 즉석에서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그해 여름까지 클라리넷 협주곡 1번과 2번이 연달아 탄생됐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베버의 이름은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베어만의 제안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유럽 순회 공연은 가는 곳마다 환호를 받았습니다. 베버의 음악 인생에 비로소 봄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성공을 발판 삼아 몇 년 뒤 그는 프라하 국립 오페라 극장과 드레스덴 궁정에서 명예로운 음악 감독 자리에 차례로 올랐고 31살엔 고대하던 결혼에도 성공합니다. 이 모든 기적이 시작된 해 바로 1811년입니다. 음악 친구이자 인생 친구 클라리네티스트 베어만을 만나 클라리넷을 위한 위대한 걸작을 쏟아냈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클라리넷 소협주곡 작품으로 26번 폴 메어의 클라리넷과 로잔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카를 마리아 폰 웨버의 클라리넷 소협주곡 작품으로 26번 폴 메어의 클라리넷과 로잔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커피 교환권 2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란줄 신청곡 주인공은 7087 쓰는 분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출근길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들어주셔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신청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려드립니다. 도이치번호 664번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3번 도이치번호 66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신청곡이었습니다. 끝곡입니다. 헨릭 비에냐프스키의 카프리스 왈츠 작품으로 7번 이브리즈 틸리스의 바이올린과 시기오 네리키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출발 FM과 함께 작가 김지연, 이가현, 연출 현인철, 저는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